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계절은 이제 뜨거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9월에는 불필요한 것은 조금 덜어내고 흐트러진 것은 제자리로 돌려놓고 마음의 중심에는 다시 오직 예수님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위러브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의 뜰안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9월이라는 계절이 좀 묘해요. 여름이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가을이 완전히 온 것도 아니고 아침에는 제법 선선하다가도 낮에는 어우 아직 여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삶에도 그런

회의의 시간이 있는 듯해요.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때, 결심했지만 아직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은 때, 한 계절은 끝나가는데 다음 계절은 아직 선명하지 않은 때. 사실 이런 시간은 빨리 통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보면 계절은 절대 그냥 건너뛰지 않더라고요. 여름의 뜨거움이 조금 식어야 가을이 오고, 잎은 충분한 시간을 지나야만 제빛깔을 내고, 신앙의 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계절을 서두르시기보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익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무엇도 분명하지 않는 오늘이라면 조급하게 다음 장을 넘기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익혀가고 계시는지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 9월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기 계절을 잘 지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청춘 찬양단의 찬양 메들리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226님은 후끈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주셨어요. 네. 아, 출석 체크도 하시고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요. 7238님 반갑습니다. 1459님 또 9918님 오셨고요. 2061님 5503님 반갑습니다. 5950님 9986님 9992님 네 할렐루야 사랑의 뜰한 한 말씀 주세요. 5945님 오셨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0118님 7978님 네 그리고 8765님께서도 오셨고요. 1667님 2042님 또 7356님은 오직 예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잡고 계십니다. 예. 8918님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0691님 7926님 0296님

4295님 오셨고요. 또 9003님은 오늘 담임 목사님과 점심 약속이 있으시다고 고기 사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자랑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8905님 또 1806님 5927님 오랜만에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네 3110님 6481님 7909님 3110님 출첵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1014님 오셨어요.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칩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장숙경 권사님 그리고 황광호 집사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9분 4초 넘어서고 있어요. 3110님 초하루 새벽 기도회 다녀왔어요. 새벽 기도회를 언제 갔었는지 기억도 없었는데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도착하니 기쁨이고 행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2115님 또 1302님 8238님 한 말씀 2988님도 반갑고요. 5941님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5073님도 오셨고요. 또 8606님은 샬롬 취준생 아들 도시락 싸면서 매일 듣습니다.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예, 도시락 싸기는 끝났을 것 같은데 마음에 소원하는 그곳에 꼭 취직하길 아드님을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화사 기도를 쏘겠습니다. 그리고 6481님 오셨고요. 네, 오늘의 한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요엘 2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출석 체크도 하시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흐르고 있는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 만납니다.

0: 여호수아 프로젝트. 광주 영천교회 윤정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어우,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는데요.
1: 아, 늘 이 시간에 힘이 넘치죠. 은혜를 받으니까요.
0: 할렐루야. 오늘 흐른 찬송들이 더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우리에게. 말씀 하나 안 해도 그렇고요. 예. 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새로움을 다시 한번 힘차게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목사님 벌써 9월이에요.
1: 그러게나요.
0: 3, 4분기 마지막 달이거든요. 와,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1: 예, 정말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기회이기도 한데 네. 또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과 또 심판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어떤 9월이 되길 원하세요?
1: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이요. 이제 우리가 9월을 맞아서 새롭게 우리 좀 뭐 제자훈련도 시작이 되고 성경 공부나 목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을을 맞아서 이제 추수할 수 있고 또 물어 우리가 머물면서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익어가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목사님 혹시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어요?
1: 아직 못 봤어요, 제가 그거를.
0: 네, 저도 못 봤는데 어제 저희 어린이 합창단은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1: 아, 네.
0: 네, 그런데 너무 좋았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가서 보고 싶은데 마침

0: 한국에서 그 이 샬롬이라는 찬양을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해 봤거든요.
1: 네.
0: 비록 보지 못했지만
1: 함께 느껴보는
0: 네, 영화 속의 다윗을 네. 함께 느껴볼까요? 그리고 귀한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0: 와, 정말 평안이 느껴지는 찬양이지요.
1: 네, 샬롬이 그냥 마음에 막 사무치네요.
0: 네,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러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네, 샬롬, 온전함, 그리고 회복,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샬롬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할게요.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1: 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애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누구와 대화하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오늘 주제는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회당이나 거리 어귀에 서서 유창하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 같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진실함의 대화

그리고 주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공연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요. 더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골방, 곡식이나 귀한 것을 두는 가장 은밀한, 가장 중요한 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물리적 공간, 그런 곳에서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런 장소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은 사람의 시선을 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여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선 연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만 또한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골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와 눈물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이유까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구석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를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만족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당시에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하나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신의 이름 그리고 여러 가지 주문처럼 반복해서 의미 없이 불렀거든요. 그래야 그것으로 응답받는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중언부언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불신의 반복입니다. 내가 오래 기도해야 바로 그 신이 움직일 거야. 내가 그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야 응답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해.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외치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중언부언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설득하고 움직여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교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또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에 있지 않죠. 기도의 응답이나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단지 이 말 한마디에라도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긴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도움과 필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과 대상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본문들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너무나 큰 은혜고 우리에겐 축복이죠. 그런데 주위를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그분을 향해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도 결과를 조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리고 진짜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아들과 딸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자녀답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수준에선 그렇게 바라보지만 좋은 아버지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야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불안함, 그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라고요.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골방에서 다 같이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 아버지 한마디에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들어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면 충분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린 모두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 앞에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또 우리 방송 가족들께 선물도 드려야 하니 퀴즈 주시겠어요?
1: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할 때 은밀한 장소로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번 회당, 2번 골방, 3번 큰 거리.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1번 회당, 2번 골방, 3번 큰 거리.
0: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워십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퀴즈 한 번 더 주시죠.
1: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1번 회당, 2번 골방, 3번 큰 거리.
0: 네. 세상과 단절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아멘. 사랑에 뜰한 2부 출발하는 첫 찬양 손지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였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곱게.
1: 그렇죠. 네.
0: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고 찬양을 하시는지. 예,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각 교회와 선교단체 부흥회와 교육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도 말씀 사경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광주 세순교회 예배국의 나형덕 부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광주 세종교회 나영도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0: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네. 올 여름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주에도 어디 갔다 오셨죠? 외국에?
0: 아, 지난주에도, 네네, 잠시 다녀왔습니다.
2: 베트남이었나요?
0: 중국 쪽에 좀 뭐 일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2: 네. 그러셨군요. 2026년 여름, 목사님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 같으세요?
0: 아, 참 유난히 더웠던 여름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바쁘게 또 여름 사역들 진행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세종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참 은혜로 동행해 주신 시간 같았습니다. 네.
2: 네, 그런 때로. 지금 수련회 중이시라고요?
0: 네네. 지금 이제 여름 사역 마치고 저희 교육자 수련회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2: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0: 아, 지금 저희 여수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잠깐 지금 짬을 내서 이렇게 행사를 전해주시려고.
1: 아, 그래요, 목사님. 먼저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꼭 필요한 질문 같은데 광주 세순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광주 세순교회는 올해로 창립 47주년 된 교회로 주님으로 주님 되는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2: 네. 목사님께서 보실 때 세순교회 네. 이런 교회다 한 줄로 정리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0: 네.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이고요.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래요?
2: 아, 부목사님께 네.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
1: 그러게요. 아, 좋은데요. 네. 제가 보는 광주 세순교회는 잔잔하지만 역동적인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을에 다양한 네.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하반기에 어떤 행사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까?
0: 네. 저희 먼저 9월 4일과 5일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 사경회가 있고요. 9월 13일에는 저희가 일곡동 지역을 좀 섬기기 위한 클린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2: 네.
0: 클린데이는 일곡동 거리를 청소하면서 와. 주민분들을 만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1: 네.
0: 또 10월에는 저희 새생명 축제로 기프티드 초청 찬양 집회하고 컨츄리 시스터즈 뮤지컬 초청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9월 5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지역사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싶어서 함께하는 그 토요문화센터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토요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 끝난 이후에 와서 이렇게
0: 네네네.
2: 토요일이다.
0: 예. 네네.
2: 아, 몇 주를 이게 진행이 되나요?
0: 저희가 이제 가을 학기, 겨울 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대략 한 3개월 단위로 아마 학기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이번에 이제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2: 네.
0: 조금 네, 홍보가 좀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0: 네네.
2: 네, 그래요. 부흥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사경회가 네. 이번 주에 있게 되는데요.
0: 네.
2: 말씀사경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일정과 강사 소개 또 사경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이번 말씀 사경회는 그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 비전센터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2: 네, 네. 주제가 참 인상적이죠. 네. 하나님의
1: 예, 놀라운 부르심 순간들
2: 예.
1: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데 자, 현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셨겠죠?
0: 네네.
1: 예, 그럼 목사님께서는 요즘 성도들을 가까이 만나시면서 어떤 영적인 필요를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0: 아, 네. 요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삶의 자리에서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고 또 삶 속에서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모습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초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0: 들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 예.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과거의 대규모 집회나 또 교회 성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진짜 부흥은 어떤 모습입니까?
0: 네, 저는 어떤 부흥이 외적인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네.
0: 그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내면이 변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저는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0: 네.
2: 자, 이제 사경회가 열릴 텐데 사경회에 참석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네.
2: 그럼에도 또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목사님, 특별히 이번 집회에 이런 분은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입니까?
0: 네. 삶 속에서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시고 내 힘으로 삶을 버텨내시느라 좀 지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혹은 신앙의 권태기를 지나면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부흥의 사경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또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광주 세순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참석할 수 있죠?
0: 뭐 네, 그럼요. 네.
1: 특별히 뭐 신청이나 참가비도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0: 예. 네, 성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고요. 별도의 사전 신청이나 참가비는 전혀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 마음, 그 평안한 마음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그래요.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이 시간들 꼭 기억하셔서 참석하시면 좋겠는데 장소가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인데 처음 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위치나 주차 뭐 이런 시간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저희 교회 비전홀은 비전센터 3층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 본관 앞쪽에 교육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차장은 교회의 주차장이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우리 네. 극동방송 가족들 은혜받길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바쁘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영혼을 만지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고맙습니다. 목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광주 세순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사경회를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그 소식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렸어요.

0: 네, 성령의 바람 불어와 크리스 힐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될 텐데요.
1: 네.
0: 자, 퀴즈 한 번 더 주시고.
1: 네, 그럴까요?
0: 예.
1: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장소로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곳이 어딜까요?
0: 어딜까요?
1: 예, 정답은 2번 골방입니다. 골방. 가장 은밀한 곳이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께 온전하게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네요.
0: 네.
1: 여러분들 다 골방 각자 있으시죠?
0: 뭐 골방하면 실제로 작은 방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1: 그렇죠.
0: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죠. 아, 조금 전 한 분께서 극동방송을 듣는 찬이 저의 골방입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다양한 골방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퀴즈 정답은 골방이었습니다.

0: 자, 쭉 올라가서 몇 분 좀 만나볼게요. 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3732님께서
1: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따라 마음에 다가오네요 라고 하셨네요.
0: 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아빠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골방이요. 이렇게 아빠 아버지. 네. 얼마나 친밀한 호칭이에요. 아빠 아버지. 쭉 올라가서 2493님이
1: 요즘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골방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아, 요즘 더 기쁨이 넘치는 날을 보내고 네. 계시네요.
0: 8978님.
1: 네, 정답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0: 8765님.
1: 나의 골방을 만들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0: 자, 그리고 올라가서 8404님.
1: 예,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2061님은요.
1: 예, 골방 정답관계도서 첫날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쭉 주님 같아야 하며 살도록 저를 깨워보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0: 5333님께서.
1: 아, 예. 골방이 기도라는 답을 보내주셨는데 청년 때 사모했던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오신다고 보내주셨어요.
0: 네. 8609님.
1: 예, 아, 오늘 퀴즈 처음 참여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리고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준 분도 계시고 4511님은
1: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고백하셨어요.
0: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퀴즈 참여를 해 주셨고요. 2318님의 사연 소개가 됐나요?
1: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우리가 차 안을 자신의 골방으로 삼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요즘은 뭐 출퇴근 시간대도 그렇고 네. 또 운전하거나 어디 갈 때 늘 그렇게 차 안을 골방으로 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목사님은 혹시 목사님의 골방이 어디세요?
1: 아, 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0: 어디요? 어디? 화장실?
1: 화장실.
0: 화장실인 분들 많으실걸요? 예.
1: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서요. 네. 예, 갈 때마다 거기를 골방 삼아요.
0: 아, 그러시군요. 또 그 기도 응답이 그렇게 잘 되잖아요. 저에게 있어 기도의 골방은요.
1: 네.
0: 희한하게 저는 머리를 말릴 때 화장대 앞에서 서서 말리거든요. 아. 근데 그 순간 기도할 때 그 공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그렇게 예, 확률이 높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 이곳이 정말 나에게는 은혜의 장소야.
1: 아, 참 골방이 다양해요. 이런 걸 보면.
0: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 좁은 공간에.
1: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신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게 네.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빠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1: 그러게요.
0: 예, 선물은 예, 잠시만요.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문자메시지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당첨 문자가 갈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1일인데요. 9월달 정말 은혜와 주님과의 기도가 더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유대교는 선사도 믿고 구약도 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누구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말한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근데 유대교들은 안 믿지요. 그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루살렘에서 못 살고 그 흩어져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의 삶이 이제부터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요. 유대 공동체 사회가 로마가 파견한 백부장 혹은 천부장 또 그 총독들이나 백부장 천부장들에게 당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막대한 장사를 통한 이윤을 남겨서 그들에게 적절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적절히 봐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도 눈감아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기로 해버린 사람들은 너는 우리 모임에서 빠져라 하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일러 바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 감시하십시오. 그러면 로마의 집정관들은 사람을 붙여서 그가 황제에게 숭배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황제의 동상에다 절하고 거기서 숭배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그를 잡아들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같은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로마의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같은 동족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컸고 자기의 경제 사정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을 받은 거예요. 그때에 많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예수를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나 예수 그 사람 안 믿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것이냐? 마음속에서 엄청난 번뇌와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지 말아라. 구약의 관습으로는 제사를 지르죠. 너희의 죄를 용서받았지 않느냐. 근데 그건 불완전한 제사였고 한시적인 제사였다.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율법보다 뛰어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구약이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친히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이 되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 이러면서 편지한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내 믿음을 지켜보리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보리라.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줬는지 몰라요. 이 편지가 각곳에 돌아다닐 때 그걸 또 옮겨줬고 다른 데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또 교회가 옮겨서 보고 또 카피해서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면서 큰 위안과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나의 완벽하고 퍼펙트한 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온전한 대제사장은 온전한 장막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장래에 좋은 일의 언약, 구약의 언약에서 제공해 주지 못한 거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제공되어질 미래적인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온전한 죄 씻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언약의 구속력을 말합니다.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고 정한 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약을 하고 제사장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좀 지내주십시오. 당신 차례는 아직 멀었으니까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알았습니다. 갔더니 당신의 재물은 흠이 있으니까 가져가고 흠 없는 재물로 갖고 오시오. 이러고 살던 모든 절차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인하여서 장래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인하여서 직접 우리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은 구약의 아론의 혈통을 이은 구약의 제사장들로서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만 완벽하고 퍼펙트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는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을 구약의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식양을 가지고 와서 부살렐에게 말하고 부살렐이 성령의 감동을 얻어서 그것들을 지은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은 장막은 그런 장막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그 성막들에서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시에 입었던 대제사장의 에봇을 모든 겉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여기에 12보석이 달린 에봇도 벗습니다.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청색실로 싸져 있는 그 옷감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마치 죄인의 모습처럼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밑에 치마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대제사장을 걸어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사장을 살려보내 주시지만 만약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 못할 경우에는 대신에 대제사장을 죽였어요. 누구를 예표해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준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게 대속죄이래요. 그런 구약의 제사의 대속죄, 그것 가지고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성막에서 반드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제사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1년에 한 번이에요. 내년에 또 해야 돼. 죄 속죄의 효력이 한시적이에요. 1년 지나면 또 해야 돼. 그것밖에 안 돼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그런 땅의 성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은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친히 온전하고 퍼펙트한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멋지십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예배 오시면서 소를 끌고 오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저는 소를 끌고 왔습니다. 목사님 대신 잡아주십시오. 그런데 한 명도 안 끌고 왔잖아요. 양을 끌고 오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나의 온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소련 연방에서 나오게 된 지금의 이제 코카사스인들, 그루지아죠,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그 코카사스 인종들, 이들이 그 중에서 이 아르메니아에 1988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엄청난 진도 8의 지진이었거든요. 지진의 근원지가 도시 수도에서 5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어요. 대부분의 5층짜리 건물들이 다 무너졌죠. 근데 그 중에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는 여자가 4살짜리 딸과 함께 묻혔어요. 자기는 어른이니까 견딜 수 있는데 4살짜리 딸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그때 엄마가 유리조각으로 손을 긋고 애에게 피를 빨린 거예요.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손가락을 긋고 또 빨린 거예요. 엄마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자기도 못 먹고. 그래서 여러 손가락들을 잘라서 애에게 피를 먹인 거예요. 엄마의 피 때문에 애는 살았어요. 그리고 14일 만에 구출됐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지극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여러분 감동스럽잖아요. 나도 그런 상황이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깊이 허리에 창을 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축 늘어진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큰 감동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가 없이 우리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그냥 벼락을 쳐서라도 다 죽여버리고 싶겠지요. 내가 그런 큰 희생을 치르고 저들을

구원의 것만 내 아들을 손가락질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요.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하려고 지금도 가진 예를 다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주님을 보내버리셨다면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완벽한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속에 사탄이 나타나서 엄청난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자기 앞에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고 하고 봤더니 자기가 평생토록 지은 죄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탄이 조소와 승리가 섞인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래도 네가 종교개혁을 할래?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탄의 참소 앞에 완전히 의기가 소침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외칩니다. 너가 한 가지 잊은 일이 있구나. 이것들은 전부 사실인 건 맞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걸로 나는 믿는다. 예. 그리고 외쳤더니 사탄도 사라지고 두루마리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없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남보기에 부끄러울 만큼 만약에 우리의 죄목을 사탄이 들고 와서 우리 앞에다가 쫙 펼쳐놓는다면 두루마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남 앞에 내놓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온전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 육체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송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걸 뿌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암소를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거룩한 정결 예식에 쓰여서 거기 뿌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믿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속죄받은 것이 한시적인 속죄였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속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나 소 혹은 비둘기의 피가 어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아느냐? 우리의 죽어버린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루어놓은 속죄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겠느냐?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그뿐인 줄 아냐? 우리의 죽어버린 양심조차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어버린 양심도 살려냅니다. 양심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 않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양심이 어쩝니까? 벌써 사인을 줘요. 양심이 막 떨기 시작해요.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인을 주시는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죽어버렸을 때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의 법 말고 너희가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속 예수를 믿고 살 것이냐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봐라.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지낸 대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그분의 피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냐? 너의 피를 끓게 하지 않겠냐? 너의 죽어버린 양심을 살리지 않겠냐?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든지 우리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을 뭐가 마비시킬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걸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시간이 됐든 달란트가 됐든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드리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선 이것부터 해야 돼. 그럼 올해면 끝나고 내년부터는 잘하고 싶은데 내년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러면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물질의 욕심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 더 갖고 싶고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부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훨씬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리고 내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정욕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안목이라 그러죠. 이쁘고 멋있고 좋은 거,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삼손이 이 정욕에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의 정욕 때문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사탄도 가세해요. 우리를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뜁니다. 왜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하거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찬성해버려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싶은 걸 차지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그걸 누가 합니까?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죽어버린 양심을 다시 뛰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가야 이 죽어버린 양심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우리의 죽어버린 양심을 새롭게 뛰게 하려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속죄의 능력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세상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법기관도 있어요. 그러나 사법기관이 양심대로만 합니까? 그러면 진짜 양심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죽어버린 양심을 뛰게 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이 시대의 양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둠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온전한 대제사장은 뭡니까?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 대비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기업은 물려받을 땅을 말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 주려고.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가 쭉 전개되었다면 15절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가 뭐냐? 하늘의 기업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새 언약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셨고 양심도 깨끗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의 구원이

0: 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1: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글쎄요, 나는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천국 갈란가 안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기업으로 물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네. 천국이 있습니까? 네. 예, 할렐루야. 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 그가 당시에는 미지의 세계라고 불리던 동방으로 여행을 옵니다. 탐험으로 와요. 그리고 중국에서 17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씁니다. 이게 이 책이 뭐냐면 동방 견문록이에요. 내가 동쪽 동방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써놓는다. 동방 견문록이. 그때에 13세기니까 유럽에는 13세기에도 성장했다니까요. 굉장히 발달했다니까요. 우리나라 1300년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머리 감는 날을 정해놓고 머리를 감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으니까. 단오날. 그 미지의 세계 동방에 와서 적어놓고 그놈을 갖고 가서 책으로 써놓으니까 다 읽어본 사람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어, 못 믿어. 못 믿을 얘기 투성이에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친구들이 다 찾아갔어요. 여보게 죽기 전에 하나만 말해주고 죽소. 자네가 써놓은 동방견문록에 나온 이 이야기가 자네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고 죽소. 제발 자네 입으로 그렇게 말해주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마르코 폴로가 얘기합니다. 아닐세. 내가 한 얘기는 전부 진짜일세. 전부 진짜다. 내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내 책에는 반도 제대로 써놓지 않았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이쪽 동방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당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룰 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거죠. 나의 온전한 대제사장. 여러분과 저는 그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죽음으로 세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그냥 공짜일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유언 얘기를 해요. 이거 이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와? 유언은요, 생각해 보세요. 유언했어요. 내가 유언했어요. 그러면 그 유언은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땅이 내 것이 돼.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줬지만 유언했지만 아버지가 죽어야 내 것이 돼. 유언은 죽으면서 효력을 보잖아요. 세상의 법칙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왜 안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효력을 왜 못 보는 것처럼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을 본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유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덕과 사랑과 축복을 주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다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유대교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불완전하고 그 한시적인 제사로 속죄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고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끝까지 그분을 믿고 살자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능력을 받으시고 양심을

0: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광주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이상기온과 숨쉬기조차 버거웠던 무더운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고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 9월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기도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9월의 첫날 광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요일을 정해 테마별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주 지역 5개 구와 전남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등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우리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고 영적 지도가 바뀌는 거룩한 도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주 전남 땅의 모든 공직자들이 정직과 공정으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광주 전남만의 특색 있는 발전을 이루게 하소서. 지역의 인재 유출은 줄이고 인재는 더 유입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미랄 두레학교 안점수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친히 통치하셔서 영통케 하시고 이 지역에 분위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의 활발히 전해져서 전도인 수명, 인적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가 날마다 전해지게 하시고

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스스로 전개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밑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전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기 이루게 하셔서 저번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베풀어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도를 통해서 치욕을 안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광주 전남이 하나 되는 이 시점에서 기도하며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인 성장하는 도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도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세워주신 모든 공직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 더 나은 미래의 앞날을 계획하고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되게, 지역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오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재들,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 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주님을 닮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
1: 아멘.
0: 이 지역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교계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따뜻한 도시,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의 모든 소망이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미랄 두레학교 안점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기도가 저희의 사명이기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새롭게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 소진희 권사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광주 지역을 선택한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0: 첫 번째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 3767번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여러 문제가 있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 대충 일을 마무리했던 것이 여러 문제가 생겨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의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회피해왔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문제를 하나하나 정직하게 해결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76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소유하고 있는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했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대충 마무리한 것이 더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도 더 들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 일을 극복해야 되는 3767번님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회피해왔던 것을 해결하고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하나 정직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잘 완만히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속에서 주 영광 드러내는 3767번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문제도 잘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주 영광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할 텐데요. 문자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 방송 맺기,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213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면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되었고 현재 아내는 병원에 있는데 저는 일을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크게 다치지를 않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고 아내가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0: 주세요.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213번님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내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님, 차가 폐차될 만큼 큰 사고입니다. 현재 아내는 병원에 있는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삐 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인도에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가 크게 다치지 않고 문제없이 일어서서 후유증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고 관계에서도 모든 처리가 완만히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213번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아내를 붙잡아 주소서.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가 기도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믿음의 지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 가운데도 0213번님의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일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앞날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계속해서 630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셔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질병휴직을 공무상 요양질병으로 어제 신청했습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난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목독해 하소서. 꼭 심의가 통과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30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잘 감당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휴직을 원하고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상 요양질병으로 신청을 했는데 잘 통과되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휴직 가운데 6306번님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다시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며 주 영광 드러내는 앞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공무상 요양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해놓고 기도하는 6306번님을 기억해 주시고
0: 아멘.
1: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어떤 과정에서도 어떤 결과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6306번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장 선하게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늘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꼭 시비가 통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의 소식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7356번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제가 품고 기도하는 김선욱 성도님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물질 문제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 또 심장과 여러 육신의 아픔을 또 치유받게 기도해 주세요. 또 성도님의 어머니 황미자 집사님의 희귀 질환을 치유해 주소서. 또 성도님께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0: 주님,
1: 735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선욱 성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김선욱 성도를 주님이 안아주시옵소서.
0: 아멘.
1: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쉽지만 않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할 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심장이 힘들고 여러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김선욱 형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르만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김선욱 성도를 오르만지심으로 그의 심장도 육신의 모든 질병도 깨끗이 치유돼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김선욱 성도님 어머니 황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귀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0: 아멘.
1: 다양한 문제로, 물질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어머니의 희귀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서 주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며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광주 지역을 선택한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58님께서 응원의 문자를 주셨네요. 소망의 기도와 기도하는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아멘. 자녀와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엄마들이 이제 소망의 기도와 함께 이 땅을 위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1: 아멘.
0: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420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자퇴를 하고 싶어하는 고1학년 아들에게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정시로 수능을 준비해 대학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는데 아들이 깊이 수긍하고 공부에 집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기운을 내서 씩씩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잘했으면 합니다. 조만간 수학여행도 있는데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편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4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 안타까운 기도 제목입니다. 고1 아들 잘 자라났는데 자퇴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정기과정을 마무리하고 정시로 수능에 준비해 대학 가는 것을 곤면하고 있습니다.
0: 주님.
2: 이 아들이 어머니의 조언을, 부모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공부에 집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2: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2: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님 함께 주님. 하시면 우리 구사

0: 사이공부님의 아들의 마음이 움직여 고교 시절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원하는 학과를 마무리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9420번님 붙잡아 주시고 고1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기 쉬운 청소년의 때 성령 안에서 주가 주신 은혜로 지혜롭게 잘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선한 목자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계속해서 5709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신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취해 간신히 위급 상황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남편이 천국 소망보다 어머니를 잃는다는 슬픔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병인이 속히 구해지고 남편의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 주님.
0: 570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가족을 안고 기도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시어머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갑작스런 간병인의 휴직으로 어머님이 의식을 잃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도 맞게 되었고 그런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남편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병인이 속히 구해지고 남편의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709번님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또 영광 받으실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무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도 사무적이고 냉랭한 교역자들, 성도들의 표정과 태도가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데 말에서나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교회 나간 지 몇 년이 됐어도 적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냉랭하고 무관심한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것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이런저런 문제로 교역자들과 성도들 관계가 보존이 적응이 어려운지 교회 원래 냉랭한지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품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무명의 성도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1: 아멘.
0: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적응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가족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시간 주님께 엎드리며 환호 환부에 손을 얹

졌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일상을 통해서 주님과 공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미랄 도래학교 안점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광주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9-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전남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드러움이 약함을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우리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금부더웠던 여름도 이제는 차츰 불러가고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둠의 영들의 모든 권세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을 주며 눈에 보이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악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면 오히려 악한 영에게 패배하는 것이 됩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완전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즐거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고난 저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와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기뻐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도와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기치 않았던 시련이 와도 오늘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그 한 명만 주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가장 훌륭한 인격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면에서 습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0: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내 입술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이 나올 때는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 안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곡조 붙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꾸 영광 돌리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운명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 극동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둠의 영을 격파할 수 있는 어둠의 견관진을 파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의 영적 힘이 제로, 영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소원이 있고,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고, 일터와 사업장을 소원이 있고, 저 세계 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실천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환경을 핑계대며 내가 약하다, 너무 덥다, 시간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환경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1902년 서해 어청도 해상에서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일본 관보를 통해 침몰선의 새로운 좌표도 공개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당초 연구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탑승했던 구마가와 마루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후 악천후로 회항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번역을 위해 이동하던 중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앞선 30일 세미나에서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북위 36도 9분 30초, 동경 125도 55분이라는 새로운 침몰 좌표가 공개됐습니다. 학계는 새로 공개된 좌표와 기존 제보 지점 사이의 12km 거리에 대해 사고 당시 남서쪽으로 흐르던 낙조류의 영향을 검토해 침몰선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2: 1955년 세계교회협의회 지원과 국내외 청년들의 건축봉사로 시작된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관이 이제 초교파적인 후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독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경북대 기독학생회관은 농촌 출신 기독학생들의 기숙사이자 신앙훈련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1970년대 철거 위기 속에서도 지역 15개 교회와 기독교

교수들의 모금으로 재건된 바 있습니다. 올해 말 새로 개관할 글로벌 기독센터 프로젝트에는 대구 지역 51개 교회와 기관, 351명의 동문 및 교수가 참여해 27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모아 기존 건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 사학자인 김홍수 모건대 명예교수는 이번 재건에 대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청년 지도력을 육성해온 유산을 잇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최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 해외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가해 50여 개 출판사의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4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하퍼콜린스의 찰린 로빈스 부장은 한국을 신앙도서의 시장성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했고 국내 중소 출판사들도 해외 출판사와의 직접 교류 기회를 반겼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은 검증된 해외 양서가 잘 소개되어 성도와 목회자의 신앙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의정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30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백서 출판 기념 및 준비위원회 해단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92쪽 분량의 백서에는 지난 5월 17일 윌 그레이엄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300여 개 교회가 협력한 전도대회의 2년여 준비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백서에는 100만 시간 기도 운동과 3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복음 상담사 교육, 결신자 후속 양육 등 연합전도대회 실무 자료가 수록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백서 판매 수익금을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해 지역 영적 부흥과 작은 교회 지원 등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며 양떼를 이용하던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을 도둑과 강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유일하고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선언은 헛된 비유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몸을 지키어 우리를 살려내실 거룩한 대속의 예고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쳐버리는 무책임한 싹군과 달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스스로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고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을 단호히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을 가장 온전하게 돌보시고 지켜내실 분은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마주하는 모든 갈등과 결핍의 자리에서도 완벽한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빈틈없이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사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오늘도 목자를 따르는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대목 때 2시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106.9를 맞춰놓고 들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그거 듣다 보면 마지막 화요일날은 극동방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일풀이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차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2: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주인공 최경섭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석간동에 사는 최경섭입니다. 마장동에서 조그맣게 장사하고 있고요.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유상진 목사님이 젊은 분이신데 말씀도 물론이고 성도와도 교통이 잘 된다 그럴까요? 우리 교감이 너무 잘 되고 저희가 혹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카톡이나 전화가 되면 바로바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안심 놓고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2: 마장동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기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쭤봤습니다.
1: 저희는 일단은 그 경매로 물건을 사요. 소를 경매로 해갖고 이제 갖고 오면 저희가 다 분해해서 진공 때려서 그 업체에다 납품을 하죠. 제가 20년 동안에 최고의 고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남들은 막 한숨이 땅에 꺼지는데 저는 무슨 백인지 진짜 한 번도 걱정 근심 안 했어요. 아들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다 그래요. 사방이 다 맥혀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시기만 잘 넘기자고 그래요.
2: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힘이 최경섭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원래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1: 철두철미한 불교인이었었어요. 조그만 절에서 신도 회상까지 하면서 진짜 방생도 다니고 답답하면은 용왕이라고 해서 물가에 가서 기도 목탁도 제가 직접 두들기고 저희 집에다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 떠놓고 촛불 켜고 향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게 철두철미한 불교인이었는데 약 18년 전에 이제 언니 형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와닿질 않아서 언니 형부한테 언니 형부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리고 늘 거부하고 안 만났어요.
2: 이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1: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언니가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뇌수술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언니 병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언니만 살려줘라.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언니가 살아서 한 1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언니가 우리 영암교회에 더 집회를 하니 한 번만 와서 꼭 듣고 가라 그래서 저희 남편을 설득해서 둘이 갔었어요. 그 말씀이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고 오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를 알아서 한 12년을 예배 볼 때마다 울어 눈물이 났어요. 찬양이 탁 나를 위해서 부르는 그 말씀 같았어요. 우리 언니가 왜 나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내가 불쌍해 보였나를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제가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 70평생 길을 자란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2: 그렇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1: 시간 날 때마다 춘보선 기도원 가서 12시 집회에 가서 집회 보고 내려오는데 그거 한참 걸어요. 어떤 분을 같이 동행 좀 해서 좀 어디까지만 석계까지만 좀 데려다달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극동방송 보고 자기는 듣는다고. 그래서 채널이 맺히니까 106.9래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부터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것 같아요.
2: 극동방송을

0: 애청하면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1: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대목 때 2시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106.9를 맞춰놓고 들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찬양이 좋고 친한 친구분이 어려움 겪어서 이 한 10번 이상 20번 돌려갖고 연결이 됐어요. 기도를 같이 목사님하고 받은 응답 제가 받았는데 20일 만에 응답을 줘서 그 우리 친구네 가정이 다 풀린 거예요. 또 그거 듣다 보면 마지막 화요일 날은 극동방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일풀이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차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극동 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동 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1: 제가 전도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근데 제가 전파 선교를 하면은 북한에서도 많이 듣고 그쪽에 전파를 하러 못 가니까 제가 10분, 20분 이렇게 전파를 해야 그쪽에서 듣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파 선교에 접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내 일 같아요.
0: 매일 극동 방송을 애청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가 너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0: 대지야, 늘 엄마하고 함께 새벽부터 일해서 너무 고맙고, 힘든 상황을 엄마를 위로해주고 같이 늘 손잡고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막둥이 동주야, 힘들고 어렵대도 이번 잘 넘기자. 그리고 우리 손녀딸 주은이 고맙고 사랑해.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수빈이, 채은이 지금 고3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대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니네들이 지금껏 싸운 거 잘해서 그냥 대학에 꼭 입학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혁아, 사춘기 없이 중3 잘 넘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새끼들.
1: 사랑하는 자손들을 향한 최경섭 할머니의, 어머니의 축복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는 물론 사업이 힘드니까 사업장도 그렇고 두 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올해 고3짜리 손녀딸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들이 재수하지 않고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고 우리 식구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1: 목소리, 오늘은 최경섭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의 첫날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포즈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통은 손가락으로 V 표시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 V 표시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V를 만들거나 또 손을 턱에 대는 포즈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인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손짓 하나도 표현의 방법이 된 거죠. 다만 아무 데서나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외부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로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V 표시로 사진을 찍거나 이 손을 손바닥을 턱에 괴고 꽃받침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죠. 와중에 또 흥미로운 건 북한 당국이 만든 영상에서도 엄지를 치켜 올리는 흔히 말하는 엄지척이라는 포즈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손짓으로도 손짓으로나마 자신을 표현하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작은 몸짓 하나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해 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익산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자아자를 외칩니다 하셨던 5879님의 문자처럼, 서천에서 듣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8845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합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 가서 마음과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충남 부여군 외산면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천안의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팀 여모교회 북한 선교팀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오 해피데이에서 나누는 극동방송에서 나누는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평택은 지금 번개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라고 하시면서 누군가에겐 반가운 비지만 또 누군가에겐 빗길이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주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문 땅에 단비가 되기를, 그리고 큰 피해가 없기를, 비 피해가 없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9694님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조금 전 이 한 줄로 함께 해주신 기도합니다라고 함께 해주신 9694님께 오늘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리고요. 출석 인사 선물 외에도 우리 한뼘 차이로 함께하고 있죠. 한뼘 차이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먼저는 한뼘 차이 퀴즈 이어갑니다.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말투나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작은 몸짓, 꾸미는 방식까지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엄지척이죠.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중에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단속 대상이고요. 한 가지는 단속 대상이 아닌 행동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 오답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한 주 동안 이걸로 한 뼘 차이를 냈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그 천안에서 북한 선교팀 화이팅을 외쳐주셨던 분 계시죠? 바로 정답을 어떻게 첫 번째로 맞춰주셨어요. 2523님. 그러면 한뼘 차이의 첫 번째 선물로 함께하도록 하고요. 북한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 그리고 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단어들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단속하고 있죠. 외모를 가꾸는 것 중에서는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보통은 화장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이곳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향수, 선크림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일산입니다. 배고프네요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우리 정답까지 잘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아닌 것 같긴 한데 다 단속의 대상인 것 같긴 한데 정답이 3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오셨네요. 이유를 떠나서 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단속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하는 게 두 가지예요.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그 형제가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것들이 그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0360님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특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함이 억압받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땅, 북한 땅에 대해 오늘도 한 뼘 한 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OEP대 끝나는 시간까지 출석 인사 그리고 한뼘 차의 퀴즈 정답까지 기다릴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네.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4: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3: 네,
4: 고개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3: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0: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0: 아니죠. 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왔었죠.
1: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0: 네, 듣지
1: 그때
0: 못하게.
1: 이후로 못 들으시고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외화벌이를 위해서.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최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영어도 볼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1: 또 다른 외국인이.
0: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1: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0: 네.
1: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0: 처음에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1: 네.
0: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때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확 돌았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열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되면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그 결단의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그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아,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UN 이런 걸 찾아가지고 UN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아 변호사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유엔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0: 가지고 예,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유엔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1: 아, 같이요.
0: 네.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저기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뭐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1: 아. 네.
0: 근데 이제 그 유엔에서 제공해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탁 들어가니까 그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어, 이 뭐지?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어, 내가 여기 안기부 작전에 서가서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말을 해주면서 아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아 네. 남녀 수용소에서요.
0: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1: 네.
0: 네, 부인을 하다가 어, 그 난민 수용소가 탈로가 났어요. 네, 탈로가 나서 어, 차량이 한 4대 정도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이제 쫙 이제 포위가 이렇게 들어서 예,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위부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하나 어,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1: 네,
0: 언제든지 자결을 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둥으로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양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두 손 딱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얘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어,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어디, 다 탈론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 네.
0: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근데 5년 전이면 한창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네.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1: 아.
0: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 코로나도 하나님을 막지 못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 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들어 쓰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인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제 기도의 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네.
1: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비가 많이 올 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0: 멈춰주시고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땐 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상, 기후, 현상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0: 어린 마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길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0: 네.
1: 이곳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하나님을 네. 떼어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1: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전파 선교사로서 참 뿌듯합니다. 더 열심히 주변에 전파 선교사를 알리고 싶어져요. 13개 지사의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는 꿈도 생기고요. 결심도 합니다. 6551님이 주셨는데 지금은 세 군데를 하고 계시대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북녘에서 써내려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한 장 한 장 가운데 우리의 이런 소망과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냥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한 뼘 차이 퀴즈가 조금 헷갈려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북한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346님 주셨어요. 아멘.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 가운데 나왔던 그 소망처럼, 그리고 우리 출석 인사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가운데 저희도 함께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요. 헷갈리셨다던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단속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단속의 대상이라는 말이겠죠. 저희가 선물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퀴즈 정답은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프닝부터 쫑긋하고 들으셨던 분은 아셨을 거예요. 북한 당국에서 최근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영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1번인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남학생들이 선크림이나 향수가 없는지 기숙사에 직접 찾아가서 단속을 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성을, 이 혈육이 아닌 또 그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우리 표현이 아니다, 이거는 물든 표현이다면서 단속한다고 하죠. 정답을 많이들 도전을 해주셨어요. 엄지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6483님, 북한 땅에도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1929님도 주셨어요. 조금씩 표현이 늘어나면서 북한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399님, 아멘. 새벽기도 다녀와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듣던 극동방송, 오늘은 마음먹고 다운받아 듣고 계시다는 680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한 줄 보내주신 새싹 회원도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 북한을 향한 소망의 한 줄 한 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복음 통일의 그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때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망처럼 북녘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정답과 출석 인사 중에선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요. 선물을 방송 마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주제 성금이라.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D 극동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돈이 없는 당신에게는 젊음이 있다. 젊음이 없는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당신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다. 절친한 친구가 없는 당신에게는 뛰어난 가창력이 있다. 뛰어난 가창력이 없는 당신에게는 재치있는 입담이 있다. 재치있는 입담이 없는 당신에게는 덩달아 웃게 되는 미소가 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이 공평한 이유 가운데 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긍정하시지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가지신 능력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방송 가정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여유로움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한 행복한 하루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쌓아두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미 행하신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마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넘치시며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셔서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한없는 은혜의 극치, 그 무한함을 장차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먼저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편안할 때뿐 아니라 큰 사고와 위기 가운데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커다란 역설입니다. 만일 이런 내용을 이론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은 현실은 보아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감추셔서 사람들의 꾀와 말다툼에서 보호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서 견고한 성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에는 두려움이 여전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에띄우는 편지. 북에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간절함과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바로 함께 합니다.
1: 보고 싶고 그린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앓는 몸은 어떠한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너의 불쌍한 모습이 떠올라 편대를 지었건만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나. 이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배를 고르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너를 그리고 있고, 병든 몸으로 고통 겪는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한조각 한조각 쪼개지듯이 쓰리고 아프구나. 어린 너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돈을 벌어 너희 병을 고쳐주고 하루라도 잘 먹여줄 결심 안고 집을 떠난 지 벌써 28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이 28년이란 기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구나. 경제적인 타격에서 굶주린 배를 그려안고 헤매며 사는 저 북한 땅에서 누가 너를 돌봐주고 먹여주는지, 성숙해졌는지, 키는 컸는지, 장가는 갔는지, 동무들이 너를 없이 여기며 때리지 않는지, 이 많은 너의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 너와 헤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상처에는 눈물뿐이었구나. 아들아, 앓는 신음 소리를 내며 내 품에 기대어 아프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운석부리며 울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한 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땐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달리며 겨우 숨쉬는 네 아픔을 달래줄 수 있었고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의 아픈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 된 이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렴아. 저 북한 땅에서 혼자서 가엽고 불쌍하게 살아갈 너의 모습을 그리며 이 엄마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려야만 답답하고 터질 듯한 내 마음이 한결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의 아픔과 배고픔을 다 나눠주지 못한 이 무정한 엄마를 용서해 주렴아. 아들아, 너와 함께 있을 때 앓는 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고픔에 견뎌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너에게 불러준 노래가 생각나겠지. 너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맥없이 잠들던 갈비뼈 아롱아롱한 너의 모습,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눈을 뜨면 쑥 들어간 눈길이 나의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때 부르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픈 큰 상처와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만 남겨주었지만, 주님 안에서 이 노래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어떤 검은 구름 모를려오고 유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들아, 너와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중국 땅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 무리한 28년 생활 속에서 어느 하루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악을 품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던 내 몸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남은 건 병 속에 빠진 고통뿐이었구나. 이런 끝없는 천대와 멸시,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지금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지. 생각조차

0: 할수 없었던 다 죽게 된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온몸이 짓눌리고 아픔과 고통, 서름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구나. 아들아, 우리 함께 앞으로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자꾸나. 세상에는 길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명심하여라.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살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아라. 어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슬픔과 갈망에 잠겨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너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넓은 품속에서 생활하여 나가거라.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길임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자꾸나.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내려주시오.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슬픔을 이기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루빨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광장에서 주님을 높이 모시고 헤어진 아들과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저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헤어진 이후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결혼은 했는지, 생이별한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안부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 화요일. 자, 이 극동방송 선택하신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또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또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이분들을 또 찾아낼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미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자로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은 출발해보죠.

0: 모험을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현재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이제 방학 무교라고 주시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외치실 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알맞게 줄였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우리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따끈따끈한 예. 대본을 예, 본인이 직접 기획해가지고 다 대본을 만드신 성경 속의 사건을 가지고 또 오늘 꽁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죠, 집사님?
2: 네, 오늘 여리고성 함락해서 네. 무건수행 캠프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오늘은 또 캠프 버전이군요.
2: 네.
0: 근데 무건수행이에요. 네. 말을 하지 않는 캠프네요. 네.
1: 와, 이거 말하지 네. 말아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오늘 병사가 출연을 하고 예. 또 여우수화가 출연을 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이 여우수환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아 이거 딱 맞았죠.
0: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우 제사장이네요.
1: 와, 네. 딱 맞았다. 제사장. 완전 맞아.
0: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1: 야, 완전 맞아. 완전.
0: 저기 하나님도 했다가 저쪽 밑에 뭐 이렇게 하인도 했다가 네. 아유,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제사장.
2: 오늘은 좀 제가 병사.
0: 병사.
2: 아, 네.
0: 자, 꽁트를 잘 듣고 여러분께서 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목사님?
1: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예.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꽁트를 들으실 텐데 이따가 예. 정답 보내실 때 정답과 함께
1: 예.
0: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1: 예. 예.
0: 내 아들이 안 다녀요 이런 거 말고
1: 아, 그렇죠. 본인.
0: 본인이 예. 안 다니시는 분이
1: 예.
0: 방학.
1: 예.
0: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
1: 예.
0: 방학 그리고 내가 무교
1: 예.
0: 이렇게 예. 두 가지를
1: 한 줄로 쭉

0: 드시면 돼요.
1: 그렇습니다. 네. 정답과 함께 그다음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까지? 써주시면은 예.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0: 기회를 드립니다.
1: 기회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목사님이 계셔야 힘차네요. 이렇게.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시끄러워 시끄러워.
1: 힘찬 목소리 여전하네요. 예. 고현 집사님도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꽁트를 할 텐데 예. 잘 듣고 끝나자마자 문제가 나가니까 예.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오늘 좀 작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시작합니다.
2: 저기요 장군님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오늘이 벌써 7일째요 7일째
3: 고현 명사 묵언수행 7일차다 혀를 묶어라 불평 한마디에 성벽돌 하나도 안 무너진다
2: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입 닫고 성벽만 돌다 보니까요. 제 입에 가시를 넘어 선인장이 자랐다고요.
3: 고현명사, 그 입 담으시오. 지금 묵언수행 중이요.
2: 아니, 저 성 위에서 여리고 병사들이
4: 야, 쟤네 산책하러 왔냐?
2: 하고 비웃는 거 안 들리십니까?
3: 고현명사, 목소리 낮춰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2: 아니, 저 수다 떨고 싶어서 진짜 숨 막혀 죽겠습니다. 김인수 제사장님, 괜찮아요? 아이고,
1: 이제 좀 소리 좀 내도 되겠죠? 소리 좀 내자고. 야, 여보게 병사, 참깨나 참어. 나도 이 양강 나팔에 침이 고여서 죽겠어, 죽겠어. 나라고 입이 안 간지럽겠냐? 나도 저 성벽 높이가 몇 미터네. 날씨가 덥네.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여호수아 장군님 말씀이 맞아. 이건 사람의 계산이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5: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 병사여. 너의 눈에는 저 성벽이 두꺼워 보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창검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끝까지 견디는 순종과 하나됨이다. 인간의 불평과 잡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법.
2: 아이 참 여호수아 장군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6: 알겠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입술에 딱 풀.
5: 자 드디어 일곱 번째 바퀴를 다 돌았다. 제사장 준비된 야파를 불어라.
1: 예, 여호수아 장군이 주님 7일 참았습니다.
5: 온 백성 흔들어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모든 의심을 털어내고 있는 힘껏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7: 여리고야 무너져라.
4: 말도 안 돼. 진짜 무너졌어. 장군님, 제사장님, 저 견고한 성벽이 흙더미가 됐다고요. 우와, 대박 사건.
1: 보았느냐, 우리가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5: 병사들이여, 고생 많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6: 아, 여호수아 장군님,
2: 저 일주일 동안 참았던 수다 지금부터 다 떨 겁니다.
1: 나도 나도 아.
2: 그래 그래 그래.
1: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최고.
6: 최고.

0: 자, 은혜로운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질러 무너뜨린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에 이어서 자, 퀴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0: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무건수행을 하면서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무너졌던 예, 그 이 성의 성, 이름은 이름. 무엇일지.
1: 아, 자, 나오긴 나왔어 아까
0: 정답 좀. 내가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주시든지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벌써 이렇게 막 정답이 도착하고 있네요.
1: 예.
0: 자, 와. 함성을 질러가지고 무너뜨린 이 성의 성. 이름.
1: 예.
0: 샵 1069.
1: 예.
0: 오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근데 방학 무교생.
1: 예.
0: 옆에 정답 옆에다가 꼭 좀 적어주십시오. 정체를 밝혀주시고.
1: 밝혀주십시오.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방학 무교생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연기에 대한 어떻게 칭찬이 네. 좀 있네요. 와.

0: 그러니까.
1: 아이들을 하원시키면서 예, 예. 이제 운전하던 중에 예. 고퀄 연극을 예. 들은 느낌이어서 감동이 되어서 와. 문자를 와. 보냈다.
2: 아이고.
1: 너무 감사하다고.
0: 이제 우리가 이제 조용히 네. 시작하니까 예. 숨 죽여서 듣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셨고 원래 이게 덩달아서 그렇게
1: 일하다가
0: 되는 거거든요.
1: 멈추셨대요. 숨 죽여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0: 자, 네. 자 우리 와. 퀴즈 목사님 퀴즈 한번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2: 예.
0: 퀴즈만 한번 문제만 한번 다시 한번 내주세요.
2: 아,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0: 예.
2: 10절 말씀의 내용인데
0: 예.
2: 사실은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0: 예.
2: 예. 말씀하지 사실 않아 하나님.
0: 정답 말고 문제 예. 문제 내주셔야 돼요.
2: 예, 예,
0: 나
2: 예.
0: 불안해가지고.
2: 하루에 예. 한 바퀴씩 돌으라고 예. 했다고. 그러다 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데
0: 예, 예.
2: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입 다물고 그냥 돌아라.
0: 네네.
2: 도는데 이게 참 사람 인간은 그래요. 계속 돌았어.
0: 예, 예.
2: 도는 것에 대한 우리 오늘 꽁트를 했고
0: 예.
2: 꽁트하면서 마지막 일곱째 밖에 돌 때에
0: 네.
2: 무너져라 외칠 때 무너지는 그 성의 이름이 예.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성의 이름은 네. 무엇일지 일단은 정답 아주 빠르게 주관식으로 보낸
2: 예.
0: 7678번이
2: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선물
2: 축하합니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어떻게 이렇게 야. 빨리 보내시죠?
2: 아이고.
1: 진짜.
0: 자, 그리고
2: 또 있어.
0: 또.
2: 아, 뭐.
0: 아,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아주 막 갑자기 애들하고 같이 외쳤던 1324번님
2: 축하,
0: 또 선물을 드리도록 예. 하겠고요.
2: 애들이 소리 질렀어 오늘.
0: 자, 저 뒤로 예. 좀 뒤로 와. 좀 가보겠습니다.
2: 예.
0: 자, 우리 200번째 248번님께 또 선물을
2: 예. 248번님 예,
0: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또 아주 좀 또. 늦게 아. 아주 늦게 온 야. 늦게 온 예 이제 막 왔습니다.
2: 예. 아.
0: 8503번님께
2: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0: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예.
0: 자,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무너진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2: 예.
0: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 예. 뭐가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2: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0: 보기가 있습니다.
2: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0: 우리 집사님 보기 내 주십시오.
1: 네. 1번 여리고. 2번 살리고. 3번 죽이고. 4번 너 죽고 나 죽고.
0: 자, 여리고 살리고 네.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5번은 아마 너 살고 나 살고 이거 낼까 하다가 너 죽고 나 죽고
1: 네.
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나 네.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2: 예.
0: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아 이거쯤은 내가 알겠다
2: 예.
0: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쉬고 있으면 몇 년 방학 이렇게 방학 좀 적어주시고
2: 거기에 통학 가능하죠. 통학
0: 예.
2: 가능
0: 예. 예. 그렇습니다.
2: 통학까지만 뭐
0: 무교
2: 가능하다. 예.
0: 무교생들 무교 또
2: 예.
0: 적어주시고
2: 무교. 예.
0: 무교하고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2: 예.
0: 저희가 좋은 선물을
2: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무교생, 방학생은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2: 예. 예.
0: 자, 정답을 근데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답.
2: 예.
0: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자, 여기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윤상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예. 자, 정답은 바로
1: 여리고.
0: 그렇습니다. 우리 여리여리한 고현 집사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내주셨네요. 네.
2: 목소리도 여리고.
1: 역시 그러니까. 방송은 안 보이니까 여리여리합니다.
2: 아 진짜.
0: 자 우리 5384번님 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극동 방송은 들리고.
2: 야 이거 좋아.
0: 센스쟁이.
1: 센스쟁이네요.
0: 예. 자 5384번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축하합니다. 완전.
0: 와 좋다. 아우, 자 많은 분들 우리 여리고 맞춰주셨습니다.
2: 맞추셨어요.
0: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하루에 한 바퀴만 돌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7일째 일곱 예. 바퀴를 돌았잖아요. 목사님.
2: 한꺼번에 일곱 바퀴 돌잖아. 이거 예. 한 바퀴 돌 때는 견딜만 해요.
0: 그렇죠.
2: 근데 그 가보면 아셔. 그게 얼마나 팔뚝발 뛰고 미치는지. 그런데 입 다물고 돌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0: 그러니까.
2: 불평도 해결만 예. 했고.
0: 예, 예. 예.
2: 근데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무건수용 하시자고 때로는.
0: 아, 그러니까 너무 말 많은데 이 좀 좀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2: 그렇죠. 아. 그럼 돼요.
0: 그러니까.
2: 아 지금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벽이 예. 이제 방학하시는 분 대부분 이런
0: 그러니까.
2: 분들은
0: 예.
2: 너무 높아.
0: 교회 안 가려고 핑계를 찾다 보면은
2: 네,
0: 수만 가지예요. 내가 죄가 많고 뭐 여행을 가야 되고 예. 뭐 어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예, 조용하고
2: 예. 내가 조용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0: 그러니까요.
2: 맞아요.
0: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조용하게 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2: 예.
0: 자 어떤 분들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지
2: 예.
0: 한번 지금 우리가 자 무교생 방학생들 시간 받는 대로
2: 많이 오셨어요, 지금.
0: 자 예. 또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이분은 보니까 무교예요.
2: 무교예요. 통화 가능이라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아, 이 옆에 분이 누가 써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예. 근데 전화 걸어보죠 뭐.
0: 자, 통화 가능 무교생.
2: 예.
0: 여리고성도 맞춰주셨어요.
2: 예.
0: 자, 통화 가능. 신호합니다. 0286번님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2: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3: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지금 방송 아, 예. 옆에 지금 아이고, 틀어놓고
3: 안녕하세요.
0: 계시는군요. 예. 예. 라디오를 옆에 꺼주시고요.
3: 아, 라디오를 꺼고요?
0: 예, 예.
3: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3: 아니요, 저. 미용실에도.
0: 아, 미용실. 미용실.
1: 네, 왔구나. 자, 왔어.
3: 생방송이에요?
2: 예, 네, 생방입니다.
0: 생방인데요.
2: 예.
0: 쌍문동 아. 미용실입니까? 쌍문동?
3: 네네.
2: 아, 그쵸.
0: 그러면은, 예, 옆에 조금만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

0: 님께.
1: 아, 예, 예.
0: 울리기 때문에. 어, 네. 거기에 지금 손님이 좀 많나요?
1: 아, 아니요. 지금 저 혼자예요.
0: 혼자예요? 잘 됐네.
1: 좀 전에까지는 예. 밀려 있었는데.
0: 예. 예. 원장님하고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두 분만 계십니까?
1: 네네네.
0: 원장님이 지금 보내라고 해서 보냈죠?
1: 네네.
0: 열이 구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1: 아, 처음 들어봅니다.
0: 처음 들어봤죠? 무교니까.
2: 네,
0: 그러면 어렸을 때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나요?
1: 아니, 다니기도 했었어요.
0: 몇 번 다녔군요.
1: 절에도 다녀서 봤고.
0: 절에도, 아니, 교회.
1: 다녀봤고.
0: 교회는?
1: 저 교회도 다녀봤고.
0: 아, 교회도 다녀봤고요. 어. 네. 자, 미용실은 단골이세요? 자주 오시는?
1: 네네. 네네네.
0: 어, 오늘 이렇게
1: 우리 원장님하고.
0: 예.
1: 저기, 뭐야. 남매처럼 지내고.
0: 남매처럼?
2: 아, 참.
0: 그 미용실은 참 정체가 뭔지 단골이 수도 없어요. 맨날 바뀌어. 자, 오늘 이 방송은 처음 들으셨죠?
1: 아니요. 예전에도 기독교 방송은.
0: 아, 이렇게 머리 하다 보면 막 들리죠?
1: 네네.
0: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셨잖아요.
1: 네네. 아니, 저 우리 원장님께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0: 보내라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 보냈잖아요. 그쵸?
1: 뭔지도 모르고.
0: 이게 뭔지도 네. 모르고. 그쵸?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저희가 문자를 받았고 전화를 네. 드린 거거든요.
1: 아,
0: 이렇게
1: 예.
0: 전화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을 네. 드려요. 선물.
1: 아, 그래요?
0: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네네.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도 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네.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트릿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또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1: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참 힘드네요.
0: 그러니까요.
2: 아,
0: 네, 그래도 좀 거기서 좀, 네. 좀 이렇게 땡기는 거, 좀 좋아하시는 거.
1: 유산균은 뭐예요?
0: 유산균은 유산균이죠, 뭐.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1: 아니, 그래서, 단백질이나, 예. 유산균이나, 둘 중에 예. 하나 고르려면 어떤 예. 게 좋아요?
0: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써있네요. 예.
1: 예. 근데, 단백질은요?
0: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예.
1: 아, 단백질은 그럼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게?
0: 거기다가 이제 우유나, 우유나 네. 이제 뭐 두유나 물 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은데.
1: 아, 예, 예, 예. 예. 그러면, 아니, 우리 원장님.
0: 아니, 저희.
1: 우리, 단백질.
0: 아니,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한번
1: 아,
0: 골라.
1: 내가,
0: 예, 본인이.
1: 네.
0: 예.
1: 그러면 저기 봐.
0: 예.
1: 유산균이요.
0: 예, 유산균.
2: 예, 예,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0286번님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 됐잖아요.
1: 네네.
0: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이 방송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1: 네네.
0: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부활하셨어요.
1: 네네.
0: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간다고 네. 얘기 네. 들어보셨죠.
1: 네네.
0: 이게 복음인데.
1: 네네.
0: 예.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1: 네.
0: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1: 네.
0: 우리 0286번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면서 교회도 네. 다녀보시면 어떨까 해서
1: 네. 아, 네.
0: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잘 해주셨어요.
1: 아, 예, 예, 예.
2: 아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2: 우리 선생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알겠습니다. 남매처럼 지내신다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보다는 이렇게 방송 연결해서 네네. 교회 나가시라고 네네. 하는.
1: 아, 그렇죠.
2: 예, 그렇죠.
1: 아.
2: 예. 이제 그럼 저 딸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저 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2: 사랑의 하나님. 저 딸 아시죠?
1: 사랑해,
2: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2: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네. 0286번님 혹시 주위에 네. 아니면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1: 네.
2: 가족 중에 혹시 있어요?
1: 가족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아, 가족 중에는 없고 네. 주위에 네. 친구나 지인 중에는 있으세요?
1: 우리 처제가 다니는구나. 처제.
2: 처제가.
1: 막내 처제가.
2: 처제가. 네. 혹시 지금 네. 계시는 곳도 쌍문동이세요?
1: 네.
2: 거주하시는 데하고?
1: 네.
2: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원장님 다니시는 교회를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요?
1: 고민해 보겠습니다.
2: 예?
0: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우연이 아니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예. 꼭
2: 하나님께서 우리 0286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네.
2: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0286번님을 부르고 계시는 차원에서 저 이렇게 전국 생방송에 연결이 됐고 원장님을 통해서 이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 예수님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번 원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가까이 있으시면 그 교회로 가시면 좋고 아니면 저희가 집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2: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모시는 오늘 전화 받아 주셔서 문자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고
1: 많이 하시고요.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와.
2: 자, 이렇게 또.
0: 궁금해.
2: 그러니까. 참.
3: 저도 쌍문동에 한번 머리 말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2: 쌍문동. 네. 그러니까 미용실.
0: 야.
2: 남자분들의 단골이 참 많네요.
0: 예.
2: 거의 남자분들이.
0: 예. 네. 지금 다 거기서 막, 기대가 막 딱 문자 떴는데, 이곳.
2: 야,
0: 자, 와, 오늘 또
2: 이번에
3: 와.
2: 또
3: 와.
2: 또 이번에 또 이분 아주 긴 방학생을 발견을 했네요. 몇 년 방학이죠?
0: 와, 40년.
2: 40년.
3: 와.
0: 이번 목소리가 궁금해 나.
2: 와. 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네.
2: 예예. 예.
4: 네.
2: 우리 7578번님 본인이 40년 방학생 맞나요?
4: 아, 네네.
2: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4: 네.
2: 화요일, 수요일은 꼭 듣고 계신다고?
4: 네네.
2: 지금 공부를 하시는군요. 만학도라고.
4: 네네네.
2: 부산 거제로 가면서 듣고 있다.
4: 네.
2: 집은 어디신데요?
4: 집은요?
2: 예.
4: 집은 거제도예요.
2: 집은 거제.
4: 학교는 부산에 있고요.
2: 부산으로 부산. 공부하러 다니시고. 와. 40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지 지금 40년.
4: 네.
2: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4: 제가 아침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학교를 가거든요.
0: 와.
2: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4: 극동방송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2: 네네.
4: 남편이 반대를 해요.
2: 네네.
4: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방송이라도 듣자 싶어서 제가 학교 갔는데
2: 그냥 우연히 이렇게 딱 맞추게 됐나요?
4: 네네.
2: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4: 네네.
2: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남편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4: 예.
0: 아니 근데 아닐 것 같아. 반대로 너무 다니다가 심취해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로 환자 수준까지 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
2: 누구 남편이요?
0: 남편이
2: 맞나요?
4: 아니요.
0: 전혀
2: 아니요. 무교예요.
4: 네.
2: 근데 우리 7578번님 40년 쉬셨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군요. 맞아.
4: 네.
2: 그래서
4: 늘 집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2: 화요일 수요일 꼭 듣는다는 게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4: 네, 학교 가는데.
2: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고 싶은데 남편이
0: 아니야 이럴 때는요. 만학도 공부하시는 것처럼 또 문자나 뭐 보내신 것처럼 한번 저질러봐.
2: 저질러봐요?
0: 아. 아.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죠. 이 순간은요. 문자 보내는 예. 담대함. 예. 사실 문자 부를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 예. 자, 그러면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들이잖아요.
4: 네.
2: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일단 그치, 골라보시죠.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4: 아까 앞에 보내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2: 네네.
4: 단백질하고
0: 예.
4: 비타민.
0: 와,
2: 단백질하고
0: 예.
2: 비타민.
0: 예.
4: 네네네.
2: 그러면은 예, 이거를 딱 보면서
0: 예.
2: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딱 쉐이크 딱 담아가지고 드리고
4: 네.
2: 비타민까지 드리면서 그게 어디서 왔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방송을 그렇지. 좀 얘기해 주셔서 남편분에게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줬다.
4: 네.
2: 이렇게 좀 꼭 얘기를 해주세요.
0: 예? 아, 화 안 내셔. 왜냐면
2: 아니, 선물 받고 화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0: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는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실 것 같아요. 에서의 마음을 열어놓듯이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니까 이번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 믿고
2: 그래요. 네.
0: 하나님 믿고 오늘 제목처럼 여리고성처럼 네.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무관하면서 네. 조심스럽게 꺼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열어놓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 확신해. 지금 느낌 확신이 있어요.
2: 그래요. 자 네. 우리 일곱 바퀴 그냥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돌았는데 여리고성 네. 무너졌듯이 한번 우리 7578번님 한번 용기 내셔서 선물 네. 잘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예.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한번 꼭 네. 용기 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목사님 네. 이 시간에 따라서 결단의 네.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예.
0: 예.
4: 네.
0: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4: 잠깐만요. 제가 지금 휴게소거든요.
2: 예.
0: 예.
4: 휴게소거든요.
0: 예.
4: 휴게소에 잠깐 예. 들어와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0: 예.
4: 잠깐만요. 제가 예. 차서 들을게요.
0: 예, 예.
2: 아, 운전 중이셨을까? 아,
4: 운전 하다가 휴게소에 예? 들어왔어요.
2: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4: 하다가 휴게소.
0: 예, 이 시간
2: 아, 그러셨구나.
0: 참.
2: 예. 네네. 정차하시죠. 예. 아유, 운전 중이셨구나.
4: 예.
2: 자.
4: 큰일 났다.
0: 그냥 거기 서 가셔도 괜찮아요.
4: 아, 네네네네. 예. 해주세요.
0: 좋으신 하나님.
4: 네,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4: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4: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4: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4: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자, 우리 7578번님 네.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4: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바로 있는데.
2: 있어요?
4: 남편이 보면 그럴까봐 지금은 조금 먼 통영으로 제가 남편이 없을 때만 몰래 가고 있어요.
2: 아, 몰래 가끔 가셔요?
4: 가끔 간 지가 지금 이제 한 2주 됐어요.
2: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기를 네. 내시고 남편과 함께 잘 한번 얘기해 보셔서 네. 이제는 좀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도 찾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4: 네.
2: 용기 내시고 계속 네.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4: 네.
2: 예, 오늘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예,
5: 감사합니다.
2: 아이고, 그렇구나.
5: 남편의 마음이
2: 그러니까
5: 진짜.
2: 40년 방학이어도 아직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떤 마음이 있으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듣고 계시고
0: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예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이 시간에 또 다른 우리 방학생
0: 몇 년 방학인지는 모르겠지만
2: 0824번님 0824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예,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6: 안녕하세요.
2: 운전 중이십니까?
6: 아니요, 잠시 차 세울게요.
2: 차 세워요. 본인 방학생 네. 맞아요?
6: 방학은 방학인데 예. 방학 아닌 방학이요?
2: 방학 아닌 방학이 뭘까요? 방학 아닌 방학이
6: 저희 아들이
2: 네?
6: 저희 아들이
2: 네.
6: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2: 아, 그래요?
6: 그래서 1년 넘게 방학하고 있다가
2: 네네
6: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2: 예.
6: 마음이 안 가고
2: 예.
6: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2: 아, 교회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6: 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냥
2: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6: 몸만이요.
2: 몸만. 지금 그래 정차했어요?
6: 네.
2: 아, 정차했고 몸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아들이 하늘나라 간 뒤로는 뭔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고
6: 많이 어려워요.
2: 예,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6: 네.
2: 그래도 주일 성수는 계속 하고 계시는 편이시고요?
6: 아니요.
2: 아, 그러니까 이제 매주 못 가고 갔다가 못 갔다가 갔다가 못 갔다가 이런 상황이시구나.
6: 네.
2: 아, 그렇구나. 그래요.
0: 얼마나 힘드실까.
2: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0824번님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기도를 먼저 하고, 예.
0: 예.
2: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예.
0: 자.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6: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6: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6: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6: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자, 우리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는 예,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우리 0824번님 아무튼 오늘 용기 내주시고 오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네.
6: 제가 제 마음에서 우리 아들을
2: 네네.
6: 하나님 품으로 편안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2: 네네.
0: 예. 예. 제가 이따 끝나고 예, 예. 전화 그래. 다시 한번
2: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4번님. 네. 일단 이렇게 또 용기 내셔서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6: 듣고 싶은 찬송 있어요.
2: 듣고 싶은 찬양이요? 예예. 예. 어떤 찬양일까요?
6: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준비할 테니까 계속 듣고 계십시오. 예.
6: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3: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0824번님 끝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려드리고요. 일단은 예. 한 분을 더 좀 예. 연결을 예.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2: 한 분 더 연결을. 이분은 예. 우리가 또 여기서
0: 37 예. 56
2: 그렇습니다.
0: 3756번. 아, 지난번 전화 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3: 예. 지금 3년째 방학 중이에요.
2: 3년째 방학 중인데.
0: 네. 예.
2: 지난번에 생방송 때 전화를 드렸을 때 못 받으셨던 분인가 봐요.
7: 여보세요?
2: 예, 예,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2: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7: 네.
2: 운전 중 아니시고.
7: 아니에요.
2: 지난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았었나요? 생방송
7: 네,
2: 때?
7: 네, 맞습니다.
2: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0: 장안동이요.
1: 장안동, 서울 장안동.
0: 네네.
1: 예. 어, 3년 방학, 본인이 3년 방학.
0: 네네.
1: 그래요. 이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0: 아,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1: 네.
0: 옛날 기독교 방송이 있을 때는 집에서 좀 들었어요.
1: 예, 예.
0: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왔더니, 예. 언니가 밤낮으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면서 나를 자꾸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와서 가가지고 또 한번 보내봤어요.
1: 그때도 언니 방문했다가 보냈었고.
0: 네, 이번에도 언니하고 같이 있어요.
1: 언니 방문하면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군요.
0: 네네.
1: 앞으로
0: 언니가, 예. 24시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1: 아, 그래요.
0: 예,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셔요.
1: 예, 예, 예. 우리 3756번님도 3년 전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셨던 분이신가요?
0: 네, 저기 원래는 모태
1: 신앙이구나.
0: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1: 예.
0: 못 나가게 되고,
1: 예.
0: 애기 아빠가 아파가지고 또 같이 교회도 나갔다가,
1: 예.
0: 애기 아빠가 중단하는 바람에 같이 그냥 중단이 됐어요.
1: 아, 그럼 남편분도 원래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신데.
0: 저 따라서요, 예.
1: 그렇구나. 자, 혹시 아까 우리가 막 선물 제가 막 불렀잖아요.
0: 네네.
1: 그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
0: 유산균.
1: 유산균.
2: 유산균.
1: 남편은, 네. 혹시 남편?
0: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요.
1: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은 다른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도토리묵 냉면.
0: 아니요.
1: 예.
0: 아까 저 앞전에 있던 분, 유산균하고 뭐가 지가셨어요?
1: 단백질 아니면 비타민?
0: 단백질이요.
1: 단백질로,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0: 예.
1: 이제 결단의 기도 목사님 한번 같이 드리시죠. 목사님과.
0: 네.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2: 삼아
0: 주신 데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756번님. 앞으로, 네. 이제 언니 거기 방문할 때 말고도,
0: 네.
1: 계시는 지역이 아까 장안동이라고 했잖아요.
0: 네네.
1: 106.9 해가지고 극동방송 꼭 앞으로 계속 들어보시고요.
0: 네.
1: 예. 꼭 교회 나가셔서 다시 예배, 네. 드리시는 우리 3756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기,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자, 아까 우리 신청곡이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2: 예. 예.
1: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꼭, 예,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전화 연결 안 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2: 예.
1: 우리 방학 끝나고 다 여러분께 전화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통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또 우리 고현 집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조현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

0: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애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전남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만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어머니,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나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 네 원수들로부터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쇠가 북쪽에서 오는 쇠와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들이 온 나라 곳곳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원수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너희 원수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잡혀갈 것이다. 내 노여움이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태워 없앨 것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저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의 악한 것을 참고 보시는 가운데 제가 멸망하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웃으며 즐거워하는 무리와 함께 앉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홀로 앉아 있던 것은 주께서 저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제 상처는 어찌하여 고칠 수 없고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는 제게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믿을 수 없는 시내와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너는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값진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나의 입이 될 수 있다. 유다 백성이 내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변하여 유다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굳건한 성벽처럼 만들 것이니 너는 노스의 성벽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고 구원해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이 악한 백성에게서 구해내겠다. 이 잔인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니 그들의 시체가 거름처럼 땅바닥에 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 죽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슬프다고 자기 몸을 베거나 자기 머리를 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죽은 사람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가져올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건네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거기에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유다 땅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도 그치게 하겠다. 이 일은 너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너희 앞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가 유다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은 너희 조상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은 나를 버렸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 너희 각 사람은 매우 고집이 세서 자기 악한 마음대로 살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북쪽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이 유다 백성을 잡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는 많은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산과 언덕에서 그리고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니 그들은 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의 죄를 내 눈앞에서 감출 수 없다. 나는 우선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 갚겠다. 그들의 모든 죄를 두 배로 갚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러운 시체들과 역겨운 우상들로 내 땅을 가득 채워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저의 힘, 저의 요새이십니다. 재앙의 때에 제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주께 와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헛된 신들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겠다. 곧 내 힘과 내 능력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현실에 우리에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세상이 우리 손에 움켜쥐게 했던 것들은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을 때는 아주 달콤한 약속처럼 우리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진정한 위기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에고 에이미 네 번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 열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나를 깊이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14절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친밀함 정도,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양들을 많이 키워놓은 곳에 한 사람이 방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 많은 양들이 다 당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양들은 이 많은 곳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또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아기 양부터 키워왔으니 다 안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고 소리를 내면 이 양들도 목자의 소리를 알고 쫓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양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정도, 그 정도 키웠으니 나와 함께 했으니 안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느 정도 아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서로를 알고 계신다고 말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어떠한가? 눈매는 어떠한가? 소리는 어떠한가?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더 신비롭고 깊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또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내가 처음 기도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예배드린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 하나님 과연 나를 아실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또는 구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다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나갑니다.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예수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매국노요, 세리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은 사람인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또한 세리 장인 자신의 모습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 나무 위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지금은 예수님께 모두 초점이 맞춰져서 그곳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점점 나를 향해 다가올 때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내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여겨질 때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얼굴이라도 보려고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정도라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런데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시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한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몰라도 네가 지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앞에서 내가 내 세금을 떼어가니 나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너에게 지금 굽신거리지만 세리장인 삭개오 네가 얼마나 악한 줄 알고 있다고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도 될까? 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분. 이미 옛적부터 알고 계신 분. 마치 내가 길을 잃었는데 이제서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야, 너왜 거기에 있니? 너왜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니? 내가 지금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곳에 들리지 않는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
그는 삭개오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지명하여 부른 사람,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사람들도 나를 다 알던가요? 다 모르죠. 사람들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추측하고 오해도 하고 또 과정이 아니라 결론과 결말을 보기도 하고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뒤에서 뒷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가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지 못한 내 속사람의 모습들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는지 그리고 죄인으로, 매국노로, 세리장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협이 있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고, 얼마나 외로운 일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아신다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신답니다. 아신다는 그 말 속에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이름, 삭개오야. 그 한마디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주님이 나를 아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다윗의 삶은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 아나요? 살아왔던 그의 인생 전부를 우리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거나 몇 마디의 이야기를 더 하거나 뭐 10분, 20분 정도 더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다 알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 내가 언제 앉고, 내가 언제 일어서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속은 어떠한지 주님이 아신다. 그냥 주님이 내게 나는 너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그만큼 깊이 알고 계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양이 뭔가 대단해서의 선포가 아니에요. 다윗이 안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신 목자이시구나. 주님이 완전하신 목자이시구나. 양인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는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말입니다. 신앙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내 속에 내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사실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빨리 발견하는 순간, 아, 주님밖에 없구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다고 말하는데 그 세월이 조금 더 짧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알고 계신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먼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양들을 위해 아니면 키우는 닭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더 이야기할까요? 요즘에 보면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잘 키우죠. 아이처럼 키웁니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온갖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키워냅니다. 그런데 정말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어요? 유럽의 휴가철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애완으로 키우는 동물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휴가는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휴가를 가거든요. 그때 돌봐줄 수 없으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밑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란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아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보이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한 마리 내어주면 나머지 양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목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들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리와 늑대에 대하여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일을 알았죠. 그가 사울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 나타난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이야기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나도 양을 위하여 사자와 싸우는데, 물론 그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싸워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생명을 주셨을 뻔했다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뭔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내가 개미 한 마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내가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해 내 생명을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거기까지 못해도 그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의 딸과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위해 딸을 내어줄 수 있어요? 아들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좋은 목자가 되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정말 내어주고 내 죄의 대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 대신 못 박히고 나 대신 죽음을 당하고 나 대신 피를 쏟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가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생명의 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을 쓰기 위해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들을 쳐보았답니다. 양치기가 되어보았어요. 그런데 양들이요, 얼마나 어리숙한지 무기도 없고 달리기를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독초도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풀을 뜯어먹다가 독초를 먹기도 하고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잘한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큰 위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평탄한 곳에 있다가 조금 삐뚤어진 곳에 하면 이 양이 뒤집힌대요. 그럼 뒤집히고 나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싶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우스울지 몰라요. 짧은 양다리가 계속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피가 반대로 쏠리기 시작하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양에게 있어요. 그래서 뒤집힌 이 양은요, 빨리 목자가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웃었지만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에 이것이 독초인지 내가 먹을 풀인지도 모르고 먹어요.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다른 데 해찰하고 다른 데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뒤집어져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사망의 길로 가고 많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필립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소생케 되었다는 말을 뒤집어진 나를 다시 바르게 걷게 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했더라고요. 이해가 되었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발버둥 쳐도 되지 않았던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걷게 해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은혜이구나. 심지어 나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위협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오는 목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각기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캄캄한 어둠 중에 있을 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굶주려 있을 때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우리의 문을 여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다시 그 문을 지키신 우리의 목자는 그곳에 다가오는 많은 위협들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으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앞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세상의 많은 위협들 속에 우리가 숨어있고 우리가 그 위협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요청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인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린 뒤집어서 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때로는 독초를 먹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들 중에 있을 때에도 밤에 길을 잃고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목자 되신 주님이 듣고 계신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감독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방황하는 자리에서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10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렇다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치 사탄에게 빼앗겨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여기고 이리보다 늑대보다 사자보다 더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이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노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스스로 내가 이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했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꾀임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것이란 말이요. 나를 살

0: 살리셨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셨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사랑하는 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살 수 있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양들을 사랑하시는, 양들을 알고 계시고 양들을 위해 생명 내어놓으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랑은 손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았으니 나는 이제 주님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랍니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어요.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과 생명과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고 어제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곳을 향하여 있거나 다른 데를 헤매고 있거나 낙심하여 있거나 우리가 넘어져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그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셔서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새벽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 홀로 가지 않고 싹군과 가지 않고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일생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공부가 필요해요. 그게 학문이 주가 되면 안 돼.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가르친 교수 논문 쓴 그 신학자들에 더 받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신학이 사변화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런 신학자들. 한국 교회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기도 운동소에서 하나님과 세우면서 이 서로

0: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벌리고 논쟁하지 말라,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요. 절대 주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는 자기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집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 아는 건 지식이야. 지식으로 인해서 목회한다? 아는 거로? 그러면 저분들이 왜 목회 못해? 어? 서울대 나오고 총신 나오고 미국 독일 가서 다 공부한 사람인데, 어?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학교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지식에 묻어나는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집을 한 시간 본다면 성경을 두 시간 읽어야 된다. 본문을 두 시간 되면 기도는 세 시간 해야 된다. 거꾸로 기도는 한 시간 하고 책과 설교집을 다섯 시간 한다면 여기서 생명력이 나가느냐고. 생명력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세밀한 음성 듣고 메모해가지고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신학계를 하면서 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학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들 막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강단에서 학문으로 지식으로다가 성도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요? 학문이냐고. 말씀이요.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말씀이야. 응?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경을 돌아가자 이게 시작된 것이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개신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면 개신교는 생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끝까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진 것이 이제 507년이 됐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말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대하며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부패했느냐?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교황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이성이 있었고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사사기 5장 12절을 본문으로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생활을 마치고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추격하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뒤쫓던 애굽 군대를 섬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하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들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적들의 갑작스러운 침공 앞에서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또 찬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힌 다음에 군대 맨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가사로 찬양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자들이 앞장서게 했고 그 뒤를 향해서 이제 군대들이 대열을 갖추고 함께 적진을 향해서 돌격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친히 전쟁을 주관하셔서 남유다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유다 백성들은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기쁘게 찬양했던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러요. 브라가는 찬송, 축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골짜기는 자신들의 시체로 뒤덮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적들의 침입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찬양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했어요.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찬양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있지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5장 전체는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부른 찬양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빈의 억압 아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야빈 왕에게는 용맹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치면은 탱크예요.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거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움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세요. 누굽니까? 바락이에요. 어느 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야빈 왕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넘기셨다. 그러므로 그와 맞서 싸우라.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락은요,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락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에게 두 가지 마음이 뒤섞였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락은 시스라 군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시스라 군대와 맞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드보라에게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제안했던 거예요. 자, 그럼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드보라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무엇을 붙들기 위한 거예요?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는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던 드보라는 나도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고 이 두 사람은 1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이끌고 다불산을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대 눈앞에는 뭐가 보여요? 저 아래에 시스라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가 버티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군사들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진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 앞서 나아가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진격하라.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락은 주저없이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가셔서 강한 비를 내리게 하시고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가 진흙탕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스라 군대는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 때문에 전열을 상실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자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쫓아가서 선명

이때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가나안 왕 야빈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졌고 결국 이스라엘이 야빈을 굴복시킴으로써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브라와 바락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그들이 찬양한 내용을 보면요, 이 전쟁을 누가 승리로 이끄셨는가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비를 내려서 철병군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시스라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찬양했어요. 드브라와 바락은 백성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파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그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던 거예요. 그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 밑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큰 길을 다니지 못하고 좁은 오솔길로 다녔어요.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유를 잃었고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야 했어요. 일상의 삶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자유를 되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혔던 길이 열리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드브라와 바락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던 거죠. 이처럼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아요. 오직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누구 때문에 자신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는지, 누구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지를 백성들이 되새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기쁨과 그들이 받은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 아래 20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승리에만 조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브라와 바락은 이 찬양을 통해서 과연 너희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을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이것은요, 드보라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노래한 찬송이에요. 자, 우선 드보라는 누구를 향해서 깰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 지어다. 누굴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스스로 결단했던 겁니다. 이사의 상황은요, 너무나 암담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잃었죠. 삶이 궁핍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두부라는 낙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백성들은 별로 변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라는 그대로 억압 상태에 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따라서 두부라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두부라야 깰지어다. 이제 일어날지어다. 노래하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더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명대로 실사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먼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드브라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명한 거예요. 또한 그녀는 바락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너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특히 이어서 등장하는 찬송은요.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기꺼이 적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일부인 마길 족속,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 출신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어요. 두보라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지파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아니에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요,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고민만 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전쟁에 참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생각만 했어요.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길르앗 지파도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었고 단 지파도 배 위에 머물러 있었고 아셀 지파는 해변과 항구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그 생업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안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달랐어요. 성경은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에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르우벤 지파처럼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야 될 텐데 언젠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삶의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일, 내 계획, 내 관심거리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사기 5장은요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겁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과거에는 열심을 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열정이 식어버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중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그냥 바쁘게 살아오다가 어떻게든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 이상은 섬기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업의 자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냥 안주하고 있느냐? 그냥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는지도 아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꾸짖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서갈 거야. 승리로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 일어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특히 드보라를 보세요.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사람이 바뀌려면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말부터 변화돼야 돼요. 낙심이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 몸이 착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사 귀찮아요. 더 눕고 싶고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드보라처럼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다시 깨어나요. 내 영이 깨어나요.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한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나 한 사람이 일어서면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어요. 드보라를 보세요. 그녀는 자신만 아니라 시사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던 바락을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고 선포하잖아요. 이처럼 내가 먼저 일어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내가 일어서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관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구경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 이 사람은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처방 때문에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요. 특히 할머니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요. 크로스비는 어린 나이에 이런 시를 지기까지 해요.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지.

내가 비록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다짐했노라.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눈이 멀었다고 울며 탄식하는 것은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리라.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눈이 멀었다고 울며 탄식하는 것은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크로스비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녀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녀는 세계적인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지은 찬송시가 20여 편 정도가 들어있어요.

다 아시는 찬양이죠? 다 크롭스비가 지은 찬송가사입니다. 그녀는요, 평생 동안 무려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짓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요. 장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평생 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결단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결단만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행동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의 입술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방관자로 있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섬기다가 상처받아서 시험이 들어서 멈추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은 사실 상처도 받아보고 시험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자랍니까?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됩니까? 넘어져야죠. 넘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넘어져 봐야 돼요. 무릎이 까져 봐야죠. 아파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줍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쑥쑥 흘러나 보다 그러잖아요. 왜요? 아팠으니까 이제 그걸 이겨내면 잘 자라지.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멈춰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묵묵히 섬길 때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보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시험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0: 걸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고향의 맛 그대로 쌍교 숯불갈비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행이나 고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드디어 현관문을 열고 마침내 내 방, 침대에 누웠을 때 아, 나도 모르게 역시 집이 최고야 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왔어도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며 진짜 쉼을 얻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편한 나의 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이와 닮아있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고군분투하며 거친 길 위를 걷다 보면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치잖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일과 세상의 염려들에 붙들려 아등바등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길을 잃은 것만 같은 막막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단함을 뒤로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포근한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쉬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포근한 안식처를 예비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저녁 시간만큼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품이자 또 가장 안전한 주님의 성전 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9월 1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오영훈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이라는 거친 풍파 속에서 부딪히며 살다 보면요, 우리 영혼은 어느새 먼지가 쌓인 여행자처럼 지쳐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세상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던 작은 욕심과 세상의 염려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따스한 위로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바쁜 일상에 밀려 잠시 잊고 지냈던 본향의 포근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밤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연,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뭐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이어서 한웅재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 코너 홍장로가 간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어노인팅의 온 땅은 주님의 성소 띄워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0: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들을 응원하러 홍장로가
1: 간다.
0: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 극동방송 전매특허 출동 전도 프로그램 홍장로가 간다에 홍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1: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0: 장로님,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1: 네, 이제 날씨가 네 많이 좀 시원해졌죠?
0: 맞아요, 시원해지고 네. 벌써 어느덧 9월의 첫날이 됐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0: 맞습니다.
1: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네. 교회 앞에 네. 이런 표어가 있어서 오. 너무 감동이 돼서요.
0: 어떤 거 있을까요?
1: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밤에도 전도, 오. 낮에도 전도, 전도로 숨을 쉬고 전도로 길을 걷자. 어때요? 아멘. 너무 와. 마음에 와닿아서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네.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네. 항상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1: 맨.
0: 그 모든 그 주님의 명령이 녹아져 있는
1: 네.
0: 문구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시작부터 아주 저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벌써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니까
1: 네.
0: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갔구나. 이 9가 하나 되니까
1: 네.
0: 이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올해도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4개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권하시가는 자,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0: 네.
1: 올 가을에는 다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열매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열매 계절 가을에 여러분 네. 우리는 오늘도 전도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같이 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의 전화전도, 출동전도 요청하실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라고 쓰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요. 그 전도에 장로님과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먼저 출석체크 퀴즈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들어갈 뿅뿅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문제 주시죠.
1: 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뿅뿅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0: 아멘.
1: 아멘. 세상의 헛된 욕심이나 눈앞의 작은 일들에 마음을 뺏기기보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0: 아멘.
1: 거의 이 말씀은 암송 다 하고 있으시 않을까요?
0: 그니까요. 제가 암송을 다 하고 있을 거라도 생각하고 네. 문제를 또 준비했는데요.
1: 네.
0: 또 내 힘으로 요거를 쟁취하려고 하면 무언가 쟁취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힘에 붙여서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또 하지만 에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이것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1: 네, 맞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것을 품고
0: 아멘.
1: 그분께 온전히 있대요.

0: 사는 자에게 주님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바다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1: 네, 장로님 혹시 이것도 네. 힌트를 한번 나가는 게 나을까요?
0: 그럴까요?
1: 네.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0: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 혹시 이제 간증집회 가면 여러분들 다 소원 있으시죠? 오. 소원 있는 없는 사람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데
1: 네.
0: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더라고요.
1: 오, 아멘.
0: 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 네.
0: 힌트가 너무 쉬웠나요?
1: 이미 장로님의 말씀 속에서 네. 정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잘 들으셨으면 네. 이건 모를 수가 없어. 그렇죠?
0: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금 장로님의 힌트 들으시고 아 나 이거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또는 앱과 카톡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조수아의 음성으로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출석체크 퀴즈 문제는요,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0: 그가 내 마음에 뿅뿅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1: 아멘. 제가 힌트를 너무 잘 줘가지고 오답이 하나도 없고 100% 정답만 왔습니다.
0: 그니까요.
1: 와. 네.
0: 너무 힌트를 잘 주셔가지고.
1: 네.
0: 100% 아주 그냥 이게 수준 높으신 분들만 오셔서.
1: 그렇죠.
0: 네. 정답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1: 네.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보니까요. 오늘 또 9109번님, 또 8249번님, 9004번님, 3506번님, 5951번님, 4640번님, 뭐 정답 너무 잘 맞춰주고 계시고요.
1: 네.
0: 또 5503번님은 출석 체크합니다 하면서 홍장로님 여전히 전도사에게 열정이 넘치시네요.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분 선물 드려야죠.
0: 이런 분 드려야
1: 될까요? 네.
0: 503번. 한 번 벌써
1: 당첨입니다.
0: 당첨했고요.
1: 네.
0: 네.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6065번님이 오늘 첫 번째로 사연 보내주셨는데 꺄
1: 네.
0: 장로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왜 이렇게 보내실까요?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때문에 꺄 그러셨을까요?
0: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너무 네. 반갑고 힘이
1: 네.
0: 나서.
1: 네. 우리 집사님 전도하시는 집사님이신 것 같는데.
0: 그러니까요.
1: 네.
0: 네.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네. 또 한 분 할까요? 정답 네 4640번님
0: 네
1: 오 맞죠? 소원 네 정답 오. 주셨습니다.
0: 정답이 아직 정답을 밝히지 않았지만
1: 네
0: 네 밝힌 걸로 할까요?
1: 네
0: 좋습니다.
1: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거든요.
0: 네 아멘.
1: 오, 네.
0: 그러면 장로님께서 정답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0: 아멘.
1: 아멘.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거룩한 기쁨을 바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입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네.
0: 우리 모두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 소원을 품으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또 내가 살아나는 그 전도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장로님, 어떻게 아까 한 분 5503번님이 당첨되셨고
1: 네.
0: 한 분은 어떻게
1: 네, 아, 4640번님.
0: 4640번님. 네. 좋습니다.
1: 네, 소원 정답 주셨고요.
0: 네, 읽어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전도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홍장로님 전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는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1: 쉽고도 이분은 전도하신 분이네요. 쉽고도 어렵다는 거. 아, 근데 전도는 쉽습니다.
0: 아, 아멘.
1: 왜냐하면 올 때까지 하면 되니까요.
0: 아멘, 아멘. 결국 갈 네. 때까지 하면 된다.
1: 네, 맞습니다.
0: 장로님의 노하우입니다.
1: 네.
0: 좋습니다. 정답 맞추신 두 분께는요. 제가 선물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찬양 듣고 와서 계속해서 홍장로가 간다 함께 하겠습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영혼구원 프로젝트 홍장로가
1: 간다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도현장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번 전도현장에서는 장로님 어떤 분 만나고 오셨어요?
1: 네. 서울에서 네. 딸이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 오. 광주에 우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계시는데
0: 네.
1: 꼭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라고
0: 네.
1: 사연을 주셔서 오늘 친정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
0: 오, 극동방송을 네. 들으시고
1: 네네 서울에서
0: 야,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0: 그래가지고 네. 우리 어머니를 그러면 친정어머니를 뵙고 오신 거예요?
1: 네.
0: 와, 이분은 그럼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죠?
1: 광주고 이제 시어머니도 광주에 네. 거하시는데
0: 네.
1: 시어머니도 만나서 영접을 했는데 좀 치맥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0: 네.
1: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셨는데
0: 네. 네,
1: 오늘은 이제 친정엄마.
0: 친정엄마.
1: 네,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친정어머니 뵈러 전도현장 가서 만나볼게요.
2: 엄마 뭐 성당 다니신다고?
3: 네, 그냥 성당 다닌디.
2: 네.
3: 아니 다니기 말지 아무것도 몰라요.
2: 지금도 다니세요?
3: 예, 네, 미사.
2: 아 미사 드리러.
3: 네, 네. 주일 미사만.
2: 주일 미사만. 예.
3: 네, 네. 네.
2: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성당, 성당 다녀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 무슨 맞는 말이죠. 이제 뭐 어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이루는 것이 좋겠지만 결론은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3: 그치.
2: 분명한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젠가는 다 죽죠.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죠? 죽음은 끝이지. 뭐 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아니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면서

0: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딱 두 가지 길 뿐이죠.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상급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1: 네, 이분은 음성을 들어보면 네. 저희가 들은 연세보다도 한 10살은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2: 네, 83세인데 네. 굉장히 곱고 젊으세요. 오.
1: 곱고 멋쟁이까지.
2: 네, 멋쟁이세요.
1: 장모님처럼 멋쟁이시구나.
2: 아, 네, 네.
1: 그래서 제가 이분 또 음성을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성당을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네.
1: 근데 뭔가 마음은 좀 열려 있다? 뭐 이런 좀 개방적인 마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2: 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네. 정말 우리 엄마 꼭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다니시다가 이제 다리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그래서 네. 몇 개월 동안 못 가시고 걸음을 잘 못 걸으시고
1: 그러시구나.
2: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1: 따님께서?
2: 근데 네, 네. 이제 생각보다 엄마가 굉장히 밝으시고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2: 딸이 보냈다고 하니까
1: 네.
2: 딸이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의사예요.
1: 아하, 네네. 또 이렇게 귀한 또 따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그러셨나 봅니다.
2: 네네.
1: 네, 이렇게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을 네. 전도 대상자로서 이제 섬기게 될 때가 있잖아요.
2: 네네.
1: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을 건네는 것이 좋을까요?
2: 일단은 네.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무조건 이 종교 다니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네. 인정을 해줘야 돼.
1: 인정을.
2: 아, 그러셨구나. 네. 불교 믿는 나 불교 다니. 아, 그러셨구나.
1: 네.
2: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1: 네.
2: 영원히 사는 길,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먼저 하면 이분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1: 그렇구나.
2: 그래서 네. 인정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1: 여러분 인정을 먼저 해드려야 됩니다.
2: 네.
1: 네, 메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2: 네.
1: 연세가 있으실수록 네. 자연스럽게 이제 내세 또 네. 사후 세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도 들어보니까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왜냐하면
1: 네.
2: 83세고 네. 또 그다음에 막 허리 아프고 다리
1: 그러니까요.
2: 아프고 아픈 곳이 많아서
1: 네.
2: 아, 내가 이러다 언제는 가야지? 근데 어디 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딸이 계속 전화해서
1: 네.
2: 예수 믿으셔야 된다라고
1: 그렇구나.
2: 예수 믿으셔야 된다라고
1: 네.
2: 그런데 이제 제가 간다고 기도해 주러 간다고 하니까 엄청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1: 오, 준비까지 하셨어요?
2: 네.
1: 네. 딸이 확실히 또 이렇게 잘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2: 네. 딸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1: 네네. 아유, 감사하네요.
2: 네.
1: 다음 내용도 너무 궁금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죄가 없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3: 아, 죄인이죠.
0: 네. 의인은 없는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그래도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죽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른다면 나 뭐 때문에 못 가요 할 수 없고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른다면 천국 갈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우리 엄마는 있으셔?
3: 뭐 저는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몰라요 아직.
0: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님이 우리 엄마도 이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으시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엄마 죄 때문에 이거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 네.
2: 네.
1: 아무래도 따님의 기도가 정말 많이 쌓여서 그런지 네, 네. 여러 가지로 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신 것 같아요.
2: 100% 준비되신 엄마였습니다.
1: 그러니까

0: 100% 준비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또 바로 죄인임을 인정을 하시네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네, 이 정도 연세 되신 분들은 거의 많이. 네. 아, 그렇지. 아니, 사는 동안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았겠어. 이렇게 많이 네. 의외로 죄인이라고 많이 고백하시는데 아 나는 죄 안 지었어.
0: 그러니까
1: 이제 그럴 때 또 저 설명이 필요하죠. 네네. 네.
0: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시는 그 장로님의 말을 들으면 네. 저 같으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뭐 저런 확신이 있을까?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럴까요?
0: 네, 좀 그게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 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0: 네. 와. 맞아요.
1: 이제 저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담대함과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른다면 천국 갈 확신, 네, 천국에 들어갈 확신. 왜냐하면 주님이 내 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0: 아멘, 아멘.
1: 이런 확신이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의 몰라 천국 갈지 안 갈지 연세 드신 분들이.
0: 그러니까요.
1: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러면
0: 그거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1: 네, 그 좋아하십니다.
0: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이렇게 들어도 장로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구원과
1: 네.
0: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1: 네.
0: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저게 네. 진짜라면 아 저거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러죠, 진짜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네. 긴가 민가한 상황인데
1: 네.
0: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 말이 정말 진짜라면 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0: 네.
1: 이렇게 저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냥 내가 믿어주지 그런데 이거 영접기도가 아멘 하는 거는 절대로 억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을 만나서
0: 네.
1: 시어머니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0: 네.
1: 절대 아멘이 안 된다고 입이 안 열린다고.
0: 아 이게 또 억지로 되는
1: 억지로 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분을 보면서 그렇게
0: 네.
1: 옆에서 며느리가 어머니 아멘 해봐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됐는데 안 돼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더 기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더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고 사실 왔거든요.
0: 네.
1: 그런 분도 있어요. 아멘이 절대 안 나온다고.
0: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1: 네,
0: 일하심이
1: 네, 네.
0: 섭리가 있으셔야만 이게 네. 또 나오나 봐요. 네.
1: 그분들도 또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0: 그렇죠. 아까 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네.
0: 될 때까지 네. 해야 한다.
1: 네.
0: 맞습니다. 또 다음 내용도 궁금한데요. 얼른 다음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죽음의 문제. 이제 나이가 이제 엄마도 이제 85세니까 때로는 죽음의 문제에 좀 걱정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되니까 천년만년 산 건 아니니까. 근데 천년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생사합에게 주관되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주님과 우리 엄마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가 고백을 하셔야 돼.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영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설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소원이 있잖아요.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 자녀들 따라다닐 수 없지만 멀리 있지만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다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예요. 대단한 거예요.
0: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대단한 거 전하고 오셨는데
1: 네.
0: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1: 네.
0: 말씀도 인용하시고
1: 네.
0: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아 저도 아직은 이제 부족해서 네. 이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아,

0: 저게 참 와닿을까? 저게 저 어떻게 보면 신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만한
1: 네.
0: 이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장로님께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같이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금방 아, 이분들 입장에서 내 자녀, 내 손주? 그 금방 또 생각과 감정이 이입될 수도 있겠다.
1: 그렇죠. 내
0: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할머니들은 뭐 손주라고 뭐 네, 꼼짝 못 하잖아요.
0: 껌뻑.
1: 껌뻑 죽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자녀와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게
1: 네.
0: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또 비슷하다고 할수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공감이 더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1: 네,
0: 하면서.
1: 맞습니다.
0: 거기에 또 따님도 옆에 함께 계셨나요?
1: 아니요.
0: 아, 이제 지역이
1: 네,
0: 다르셔가지고.
1: 따님은 서울에 있어서.
0: 서울에 계셔서.
1: 네.
0: 어쨌든 그래도 그 따님의 수많은 권면과 그
1: 기도로
0: 기도로.
1: 하나님이 네, 역사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또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걱정이잖아요.
1: 네.
0: 두렵고 떨리고. 근데 천년만년 영원히 살수 있다는 그 사실이, 천국에만 가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든든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정말.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딸은 엄마가 83세라고 그랬는데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85세대요.
0: 85세였어요.
1: 응. 딸이 엄마 나이를 잘 몰랐어요.
0: 그러니까 어리게
1: 네.
0: 계속.
1: 네. 그런데 이제 뭐 엄마도 이제 천국 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0: 네.
1: 천년만년 산다고 그러는데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잖아요,
0: 영원히
1: 사실.
0: 너무 좋죠.
1: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까요? 그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0: 그니까요.
1: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이것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0: 아멘.
1: 네.
0: 끝이 앞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1: 네.
0: 끝이 아니라 영원이다.
1: 시작이다. 영혼의
0: 그러니까
1: 시작이다.
0: 시작이다.
1: 네.
0: 그게 너무나 그 마음에 든든함과 용기를 줄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또 함께 영접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얼른 한번 들어보자.
2: 여기 한번 같이 영접 기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 없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딸이야. 황금자,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다 들어주신대요.
3: 예, 그래요.
2: 너무 감사하죠.
3: 예, 감사합니다.
2: 한번 예수 내 구주 한번 해보셔봐. 예수 내 구주.
3: 예수 내 구주.
2: 오늘 예수님이 우리 엄마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3: 감사합니다.
2: 좋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네. 이제 성당 가지 말고 기왕이면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가까운 교회 가셔. 이제 성당 가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였으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가까운 교회 가시면 좋겠네. 교회 가시겠냐? 그래? 할렐루야? 아우, 네네. 감사해요.
0: 장로님.
1: 네.
0: 아까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정말 이 영접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1: 네, 퍼펙트입니다.
0: 퍼펙트한데.
1: 아우, 너무 화끈하시고 멋쟁이 엄마셔서
0: 그러니까
1: 저도 굉장히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0: 100점 만점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리고 싶은데
1: 네.
0: 장로님 어떻게
1: 네.
0: 우리 여기 어머님께서는 교회를 간다고 하셨나요?
1: 이제 교회 간다고
0: 네.
1: 딸하고 제가 이렇게 녹음한 거 보내주고
0: 네.
1: 연락을 했는데
0: 네.
1: 가까운 교회 소개를 좀 해주라. 그러면
0: 오.
1: 교회가 이제 조금만 가까우면 제가 이렇게 모시러 가고 했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다리 수술을
0: 그러게요.
1: 하셔서 걸어가실 수 있는 교회를 가까운 교회 가까이 있어서
0: 네.
1: 거기를 제가 이제 딸하고 소개를 했는데 그 딸이 전에 한번 와서 엄마 모시고 그 교회를 한번 가봤나 봐요.
0: 아이고, 그러셨구나.
1: 장로님 그 교회는 아니고
0: 네.
1: 다른 교회를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걸어가셔서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사실 그 근처가
0: 인근이
1: 없어서
0: 없으시구나.
1: 네. 그래서 이렇게 본고로 차로 교회 차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실 분들을
0: 네.
1: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0: 아, 이것도 장로님께서 또
1: 네,
0: 찾고
1: 네. 찾아서 연결해 주셔서
0: 네.
1: 본인 이제 성당 안 가시고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0: 네.
1: 그렇게 앱에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예, 다른 분들한테 그쪽에 내 동에 있는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소개해 주라고 어떤 목사님한테도 제가 부탁하고 또 아무나 교회 가면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0: 목표일을 찾을 때마다 첫 번째가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 설교하시는 목사님 교회들을 제일 먼저 찾고 있거든요.
1: 아멘.
0: 네, 제일 네 안전하잖아요. 사실 요즘은 하도 네. 잘못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래서 첫 번째 네. 극동방송에 설교방송 하시는가 나오시는가
1: 네.
0: 이것 먼저 찾고 있어서
1: 할렐루야.
0: 극동방송에 나오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1: 어허.
0: 연세 드신 분이 있으신데
1: 네.
0: 꼭 가까운 좋은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시라고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1: 그렇게 네. 되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또 전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전도
0: 네.
1: 대상자분들이 이렇게만 들어주시고
0: 네.
1: 이렇게만 영적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장로님.
0: 기도하면 다 됩니다.
1: 기도하면 다 됩니다.
0: 네.
1: 아멘. 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0: 아멘.
1: 아멘. 혹시나 기도가 정답인데요. 그래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가족, 친구, 내 지인, 직장 동료, 그 모든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그분들의 성함과 이름을 남겨주시면 또 전도 요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출동을 할 거고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벌써 이 코너를 마치게 되는 시간이 됐는데
0: 네.
1: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0: 네, 네.
1: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영접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 영접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 아직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 또 다니다가 잠깐 방학 쉬고 계신 분들도요, 장로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장로님이 선창해 주시면 저와 해당되시는 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기로 함께 기도하면서 결심한 분들은 지금 바로 결신이라고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이렇게 문자와 카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0: 네.
1: 선창을 해주시죠.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1: 예수님의 피로써
0: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이제부터 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0: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장로님
0: 네.
1: 오늘도 이렇게 귀한 홍장로가 네. 간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0: 네.
1: 우리 함께 하신 방송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세요. 샬롬.
1: 아멘. 샬롬.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공숭 장로님과 함께 했고요. 장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찬양 인치엘로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홍장로가 간다 함께 했는데요. 아까 장로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밤에도 전도, 낮에도 전도, 전도를 통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우리.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은 아주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고 연단한 어떤 경험들을 통과함으로써 성공과 승리의 길을 다시 찾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주목할 때에 삶과 인생의 투쟁에 대처하는 다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항상 하늘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고통과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자신이 겪는 어떤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련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고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영적 싸움과 다툼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성경은 문제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의 액면 그대로 직면하도록 이끕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지금 어떻게 치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땅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늘에서 시작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시편이 말하는 중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작해야 된 위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이 시편에서 여호와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끝맺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이 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믿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면인 14절에서는 온전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비결입니다. 인간 자신도 아닙니다. 신자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확신이 비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의 결과로 우리는 고난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추구도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없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와 냉소주의가 우리 시대의 특징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우리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큰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모든 것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장소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외칩니다. 이건 역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뒤에 능력, 곧
구원의 능력자

0: 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이해하고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소유하는 분이 버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의 모든 원수는 산산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확신 있게 자신의 결론을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현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230-3978번 하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 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전남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이주민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이주민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환난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거하는 것은 지구라는 대기권에서 여러 가지 우주의 방사능과 여러 운석이나 그런 지구를 위협하는 물질들을 대부분 걸러줍니다. 그러나 그 일부는 지구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구 안에서는 대기현상이 일어나서 비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사는 크리스찬은 그런 정도는 환란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주의 여러 가지 재앙과 악한 마귀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아사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비를 안 맞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눈을 찾아다닐 판이죠. 눈보라를 안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환난 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명철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나를 믿어라 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인생이 자기 몸도 제대로 살피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내 몸인데도 내 몸의 건강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고 또 어린 자녀들은 키가 크기를 항상 바라는데 내 몸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키를 크거나 적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에 빠진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밤에 잠도 못 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 속에 있는 병원균은 치료하고 악한 기생충은 제거할지라도 죄를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부모님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그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유대인의 부모가 어느 날 자기 자녀를 작은 나뭇가지에 올라오게 하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올라가서 아빠.

하면서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싹 피했어. 아이가 딱 떨어지면서 땅에 넘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좀 넘어져도 금방 또 치료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한 것입니다. 내가 보통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재앙이 다가온다. 자연재앙의 큰 일이 다가오면 아무리 아빠라 할지라도 너를 도울 수가 없다. 너는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자녀에게 그걸 가르쳤어. 그런데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나치시아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부모가 자식을 건질 거 없어요. 자기들도 붙잡혀가서 다 죽어갔는데 만일 자기 자식을 아는 척 했다가는 그 자식이 유대인인지 독일인인지 구별이 안 갔을 때 아 유대인 부모가 아는 척하면 그 아이도 붙잡아가지고 부모가 힘이 없어요. 독일에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그 음악가 며느리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가가 자기 며느리 살리기 위해서 나치에 협조하고 나치가 원하는 군가를 작곡하고 그런 비굴한 삶을 살았다.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는 내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치에 협력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지 못하고 자식들도 자기 삶의 여건이 어려워지면 부모님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죽했으면 열 효자가 하나의 악처보다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의 효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부부만큼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악처마저도 나중에 변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갈라질 수 있고 믿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피해서 산속에서 들어가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깊은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처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케냐에 다녀온 그와 같은 그 영상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성도 여러분이 기억을 잘 이제 못하시겠습니다만 처음에 교회는 사이카고 교회고 두 번째 교회 예배 드릴 때는 갈보리 교회입니다. 그 갈보리 교회에서는 사람들도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갔어요. 주일 예배를 사이카 교회에서 드리고 그 오후에 이제 갈보리 교회에 갔는데 갈보리 교회에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몇십 명 남아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천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천가에 있는 교회가 거기는 그 슬럼가입니다. 그 슬럼가이기 때문에 그 가는 도로에 쓰레기가 가득하게 쌓여있는 그런 속에 사고 그 하천물은 완전 시궁창 그런 속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천 옆에다가 양철로 이어같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범람하자 그 교회가 휩쓸려 갔어요. 뭐 물론 집들도 휩쓸려 갔죠. 그 네팔의 그런 상황만큼 엄청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거기는 그냥 일반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범람해서 휩쓸려 가니까 교회가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떠내려 간 교회에 겨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나이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후원하고 그래서 벽돌로 겨우 거기를 세워놨어요. 그 벽돌로 세워놓고 지붕은 아직 돈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온갖 그런 기상이변이 생겨서 우리가 안심하고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태평양에 있는 그런 지역이 수위가 자꾸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태평양 섬이 지금 자꾸 잠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태평양 섬에서 살지 말고 우리 저 파미르 고원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높은 지대에 가서 살면 안심하겠거니 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 거기도 안심할 수 없어요. 히말라야 2천, 3천 미터 거기는 이제 8천 미터의 그런 험한 최고 높은 8,884 미터의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죠.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있는 만년 그 빙하가 그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계곡으로 휩쓸려 내려가는데 그 녹은 물이 양이 적을 땐 휩쓸러 내려가다가 높은 산의 계곡 아닙니까? 우리도 산에 가면 계곡이 좁지 않습니까? 그런 계곡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휩쓸러 가다가 돌멩이나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2,000m, 3,000m, 4,000m에

0: 호수가 생겨요. 호수가 생겨요.
1: 아까 케냐에서도 우리가 그 계곡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그 이름이 무서운 이름이에요. 지옥문 국립공원입니다. 헬스게이트 내셔널파크이라고 해가지고 지옥문 국립공원인데 거기에는 옛날 그 화산 폭발한 그런 흔적이 그것으로 인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뜨거운 온천수가 거기에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손을 씻었는데 뜨거워서 손을 잘 씻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계속 거기에서 흘러내리고 있고 그 계곡도 비 올 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비 올 때 들어가서 그 계곡물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조짐이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곡은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올 때 들어가면 거기 꼼짝없이 갇혀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계 이런 모든 지역이 자연적인 재해와 그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날 땅도 믿고 살 수가 없다. 옛말에 있는 뽕나무밭이 변하여 바다가 되었다는 상전백해가 그야말로 오늘 21세기에 최고의 과학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에도 그런 일이 생겨서 순식간에 바뀌어버려. 그렇다면 우리는 땅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이 모든 곤경과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혹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하늘이 날아가 버리는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네 하늘이 날아가는 일이 우리 뭐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영원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메소포타 문명이 인류의 최초의 문명입니다. 지금부터 53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시작되고 글자가 시작됐어요. 글자가 시작됐으니까 글자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마지막 문명의 흔적이 우르 사망조입니다. 그 우르 사망조의 그 마지막 멸망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나라가 이제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우르 사망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마음의 좌절감과 고통에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먼저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온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25년이 되던 무렵에 99세 때 24년째 되던 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그 큰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낳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야말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을 오늘날까지 낳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과 정죄의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땐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육체의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유대인들이 실천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다시 지낼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고 우리 삶을 괴롭게 합니다. 세상에 죄를 많이 지으면 이 사회도 격리시키고 교도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창살 없는 감옥도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감옥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이 골드러시라고 해서 수많은 카우보이와 그런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삽으로 금을 캐기 위해서 갑니다. 아, 그 넓고 넓은 미국의 대륙을 가로질러 가는 그러다가 아리조나 카우보이 이야기 나온 것처럼 거기는 광야 사막입니다. 선인장만 자라고 그 뙤약볕 속에서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또 무법천지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들이 거기에서 영화로 나오는 것처럼 득설거리는 거예요. 왜? 금캐기는 어렵지만 주변에 다가오는 그런 여행객들이 돈을 빼앗는 것은 그거보다 쉽거든. 그럼에도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은 그런 서부 지역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어 일확천금 하려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쪽으로 그것이 서부 개척로가 된다. 그런데 서부 개척로에 우리가 갈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전진해 나아가므로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치료의 복을 받고 부요의 복을 받고 명예와 존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길이 있습니다. 그 살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강건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서 지치고 낙심하여 나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세상도 환경도 믿을 수 없어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치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영생 복락을 넣는 길이 열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번 알았으면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길을 갔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 되는 경우는 사도 바울 이외에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 믿고 친구들의 그런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러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마다 고통과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아니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39대 40에 하나 감했으니까 39대입니다. 그래서 그 매를 한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다섯 번이나 그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가 교계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아, 보통 사람은 그런 매 맞는 일이 일생에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다섯 번 맞았으니까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데 세 번 퇴장으로 큰 곤장 맞았다는 거예요.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쳐가지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바다 여행하면서 한 번 파선해서 죽음의 고배를 겪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번 파선했어. 가는 데마다 위험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이 어찌 이런 위험을 겪은 아 그럼 이게 덕이 되겠어. 그런데 선교 가는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더군다나 먹을 것도 없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 닿습니까? 아 사도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고생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더 고생할까 괴로울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거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아 이렇게 힘든 말을 써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괴로움과 위험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고 산다는 믿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너도 믿으라고 전한다. 우리는 멸시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사람에게는 이 정말 자존심과 명예욕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돈보다도 사실은 명예를 더 중시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을 더 중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냥 돈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서는 정말 명예와 자존심이 대단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또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 세상의 제일 말째 끄트머리가 되었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쓰레기 찌꺼기처럼 사도 바울이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 이와 같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는데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0: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처럼 이 험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마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욥기가 있지만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당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별로 없어요. 욥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다 잃고 병에 걸린 사람을 우리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기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그와 같이 적은 것은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또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혹시 있어요. 혹시는 아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이었는데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네팔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 말을 들으면 상당히 순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참 마음이 깨끗하다는데 아,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한꺼번에 지금 홍수로 휩쓸려갔어. 그리고 그 가운데 소수의 크리스찬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소식이 두절되어 있어. 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한 일을 기억하는. 그러므로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성경의 기록. 혹시 욥과 같은 사람이, 욥의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네팔의 그와 같은 홍수 사태로 온 가족이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읽으면서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을 이해는 못하지만 욥에게도 그런 일이 당했은 즉 나도 끝까지 믿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 것을 나도 본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한 것으로 인하여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찌 믿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일이 다가와도 그냥 태연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행한 즉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고 세상 사회도 지도자도 아무 믿을 것 없고 하늘도 땅도 믿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재앙과 환란이 다가오면 이제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탄식할 때 성경을 읽으시고 고린도후서의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에 소망을 갖고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더위가 말할 수 없이 그야말로 열대야로 밤밤중에도 더워. 그러나 반드시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이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36번님께서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잠시 뒤에 함께 듣도록 하고요. 9801번님께서는 아이들이랑 밤산책 나오셨다고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신기해할 것 같아요. 찬양 신청 기프티드의 나는 보기 원하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아 그리고 6118번님께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신청 찬양 모두 띄워드리고 싶지만 지금 나는 세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곳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게요. 감사를 선택하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다음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6757번님께서 저는 올해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손녀딸 200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9572번님께서도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며 이 시간 귀한 찬양 함께 들을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기도와 또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네 가지 사건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성경의 누가복음 24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병고침과 신비한 기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던 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판결과 심한 매질,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한 부유한 종교 지도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하는 그 판결에는 동참하지 않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는 빌라도의 허가를 받고 동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장례를 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가 옮겨져 입구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동그란 무덤을 직접 살펴보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러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천구이자 스승이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단 3년 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상처와 피로 가득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 천으로 덮는 것까지는 했지만 유대인의 전통대로 향품으로 예수님을 장사할 시간은 없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큰 바위로 막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동굴 무덤의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1: 아니! 대체 이제 왔어. 나보고 뭘 더 어쩌란 말인가? 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란 말이야?
2: 카카,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1: 에? 거기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마치 겁먹은 강아지들 마냥 순식간에 도망가버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위협이 된다고 이 난리인가?
2: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주로 만나고 다녔던 그 쓸모없는 인간들이 이제 예수가 죽은 것을 가지고 혁명이라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1: 그래서 정 그렇다면 예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해 놓겠네.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0: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대로 어서 향유를 준비해서 유대 전통대로 예수님을 잘 장사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여인들은 일단 셋째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진 동굴 무덤을 찾았습니다.

0: 근데 말이에요, 무덤 입구를 막아둔 바위는 어떻게 옮기죠?
1: 군인들한테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2: 말이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우리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더구나 여자들 부탁은 더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하죠?
3: 무덤 입구를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로 꽉 막아놨었잖아.
2: 혹시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군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0: 아니, 무덤 입구가 왜 열려있는 걸까요? 군인들이 그랬나?
2: 뭔가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
0: 예수님 시신은 대체 어디로 가져간 거야?
4: 아니 이건 또 뭐야? 천들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
0: 근데 그럼 대체 예수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거죠?
5: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0: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심지어는 말까지 하다니요. 하지만 정작 더 믿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죠.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가득 찼습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서둘렀죠.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 대체 무슨 일들이세요?
2: 베드로, 만약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도저히 못 믿으실 거예요.
1: 예?
2: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라고요.
1: 아, 대체 그게 뭔데요?
3: 아, 마리아,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그 복된 소식을 말씀드려요.
2: 예수님께서 살아계세요.
1: 예? 뭐라고요?
2: 들으신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요. 저희가 방금 예수님 무덤에 가서 봤는데 무덤 안은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덮었던 세마포천만 남아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2: 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셨죠.
1: 다른 제자들 말이 맞는 것 같소. 우리도 당연히 그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길 바라지만 이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지 않겠소?
3: 정 못 믿겠으면 우리랑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1: 그건 무슨 소리요?
3: 제 말씀 잘 안 들리세요? 정 그렇게 우리 말을 못 믿겠으면 우리랑 무덤에 가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1: 좋소, 좋소. 정 그렇다면 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요한,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군. 신뢰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자고.
0: 베드로가 일단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해서 저희는 급하게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왜 특별히 베드로한테 가서 전하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죠. 그때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잡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달기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과 슬픔을 미리 아셨던 분이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0: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가까이 이르자 저희는 흥분되는 마음으로 더욱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생각해요?
1: 우리가 직접 본 그대로인 것 같아. 물론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0: 나도 그래요. 무덤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한테 물어보셨잖아요.
1: 맞아.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세례의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한다고 말이야.
0: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죠. 우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1: 그래, 그래. 그때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된 구원자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흗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0: 우리가 왜 그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1: 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 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었지.
0: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1: 그래, 그래.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셨을 때 기억나?
0: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는 말씀?
1: 저 맞아. 예수님께서 잡혀하신 후에 대제사장이 그 말씀에 대해서 물었잖아.
0: 그러고 보니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의 신비한 기적에 대해서 물었던 게 생각나네요.
1: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었지?
0: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 맞아, 맞아. 요한, 자네 말이 정말 맞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갇혀 있다가 나왔었잖아.
0: 네,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셨죠.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1: 지나가 보니 다 연결이 되는 건.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0: 잠깐만요. 그 천사가 여인들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1: 무슨 말이야?
0: 그 여인들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와서 본 다음에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하셨댔어요.
1: 그런 말이야. 어떨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신다면

0: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1: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0: 내가 다시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다들 가까이 와서 내가 이르는 말을 반드시 잘 새겨두어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2: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0: 바뀌게 됐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저희 모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던 사람들이 권력이 두려워 도망하거나 숨었고, 가장 마음 아픈 건 남은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맥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동굴한 무덤에 장사되시고 난 후 저희들은 두렵기도 하고 비참한 심정이 돼 멍하니 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다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대로였습니다. 왜 저희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저희 앞에 직접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셨죠. 전할 내용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날 땅이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졌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채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네 가지 사건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홍성원, 장민혁, 신범식, 김연아.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 아래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소리는 배의 화물로 선적된 대포 때문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대포를 묶어둔 밧줄이 풀렸고 대포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벽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선원들은 폭풍보다는 대포를 고정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배를 파괴하는 것은 외부의 폭풍이 아니라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이기 때문이었지요. 프랑스 작가 빅톨 위그가 쓴 93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다 보면 문제의 답을 찾기보다는 불편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지혜로운 답과 평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어제 다 써버린 것 같아도 오늘 다시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9월의 첫날 밤 그 새로움을 기다리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매트 레드맨의 Nothing But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세 달이 시작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이 오늘 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런 고백은 상황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매일 아침 다시 채워진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형편은 어제 그대로여도 나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오늘 아침 새것, 완전 새것이라는 것. 어제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셨더라도 오늘은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첫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늘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은 새롭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돌아서지 않으리, 딥루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윌러브의 난 예수의 날빛이요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읽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있습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y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나갈 곡 중에 오벳의 아빠의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벳 그 두 부부죠. 이 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지만,

이 곡을 쓴 윤주 자매가 쓴 피드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쓰신 곡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남투병을 하시는 동안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답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평생 찬양을 유난히 좋아하셨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급하게 써 내려간 곡이다라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곡은 맞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들으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과 조찬미가 함께한 아빠의 노래,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꿈 은혜, 그리고 조준모의 그분 거기 계시리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that you can stand. For your life is in.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스웨덴 태생으로 수영 선수이며 가스펠 싱어입니다. 3살부터 시작한 수영은 발굴의 실력을 발휘해서 스웨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요.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신의 수영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다리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절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녀가 물에 친숙하다는 걸 알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은 천성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긴 호흡의 노래도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화사한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주 행복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장애는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이 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실 쉽게 낙심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요. 역경 가운데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레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나의 찬미.
1: 감사합니다.

0: 바리톤 이승왕의 그래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레나 마리아의 나의 찬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가스펠 싱어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아, 나라면 정말 저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레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저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알았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의 찬양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외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나 마리아의 모습에 반한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결혼 반지를 실에 꿰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름답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레나 마리아의 찬양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레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And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this concert and God bless you.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소풍 같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부부들이 꼽는 결혼 생활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너무 다른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연애 시절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발견될 때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인정과 격려, 칭찬을 사랑이라 느끼는 반면 여성은 관심과 배려를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남편과 아내는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만의 사랑은 느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슈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명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코디 칼리스의 Foundation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휘트니 휴스턴과 세시 와이너스의 Count on M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써니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엔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 어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 이 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족이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광야든지 또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든지 평탄한 푸른 초장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빛나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저 영원한 생명의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내 곁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삶이 참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끄시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도 FM과 또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번으로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깨어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였다가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책은 공포의 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기만 하면 죽어야 하고 읽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책이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북한의 통치자들, 당간부들, 또 보위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두려워할까요? 왜 주민들이 성경을 읽거나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사회에서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죽이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격리시키고 억압하고 통제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북한의 통치자들이

0: 그대로 베껴서 모방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 책이라든가 김일성의 일대기라든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일반 주민들은 그 사실도 잘 모르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북한의 유일사상 책에 특별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특별히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인간의 위치를 수령과의 관계와 충성에서 규정하고 체제에 대한 사상적 일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획일적이고 유일적인 지도 체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섬기도록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되며,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과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실천해야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어떻게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갈 거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스스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규정할 수 없고, 통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리더들이 성경 안에서 북한의 통치 이념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으로 김일성과 김부자를 등갑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리더들, 특별히 김일성 3대 세습을 거쳐 내려오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특권층들은 일반 주민들이 성경을 대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분들이 억압과 통제와 감시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진짜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인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쉽게 무너지고 그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체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보고 진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북한 사회에도 또 북한 땅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여기에서 수천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고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북한 지도부의 거짓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0: 가을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간이 매점, 어떤 걸 말할까요? 요즘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 같은 의미일까요?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대체로 편리하다는 반응이고 점점 이 간이 매점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각 도를 넘어가는 길목에도 간이 매점이 설치되면서 물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에서 개인의 소매 활동까지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자, 오늘은 북한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늘어나서 네.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2: 네, 간이 매점 어떤 형태인가요?
3: 네, 간이 매점은 행정상으로 편리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전적으로 개인이 맡아서 합니다.
2: 네.
3: 시장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매대를 사서 시장관리소에 정해진 장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2: 네.
3: 간이 매점도 역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매장 공간을 확보한 뒤에 편리봉사관리소에 세금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영업하는 구조입니다.
2: 네, 데일리 NK가 전한 소식이었지요.
3: 네, 그렇습니다. 8월 31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2: 네.
3: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자주 찾고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 예. 간이 매점을 그래도 내려면 돈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3: 네, 간이 매점을 내는데 돈이 들죠.
2: 네. 네,
3: 매점 공간의 가격은 위치 또 유동 인구 등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회령시의 경우를 든다면 간이 매대 운영자가 편의봉사관리소에 세금격으로 하루에 북한 돈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2: 꽤 많은 비용이긴 한데. 그렇죠?
3: 예, 네.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천 원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10배를 하루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2: 그래도 이런 간이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3: 예, 판매 품목은 운영자가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2: 예.
3: 기본적으로 술, 담배, 당과류, 채소 등이 간이 매점의 주요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반응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3: 예,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2: 네.
3: 예, 집과 가까운 간이 매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2: 예.
3: 특히 시장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3: 간이 매점은 크기가 크지 않고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나 양도 적지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2: 지금 이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 거죠?
3: 그렇습니다.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데요.
2: 네.
3: 간이 매점이 주거 지역에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설치되어서 통행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2: 예.
3: 이런 간이 매점은 주거 지역하고 좀 다르게요.
2: 네.
3: 일반 소비재 외에도 유류 같은 기름류 같은 특산 품목까지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그리고 보위기관 산하의 10호 초소 주변에도 간이 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3: 예, 그렇습니다. 이 10호 초소는 한 도에서 다른 도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검문소입니다.
2: 네.
3: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데요. 예, 이렇게 10호 초소 주변의 간이 매점에서는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간단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까지 취급하는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2: 네. 자, 오늘은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한번 정리하면서 분석해 주시지요.
3: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한마디로 편의점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0: 주민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에서 유통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전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골목골목에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간이매점이 들어서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유통이 공급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1: 예.
0: 유통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간이매점은 편의봉사관리소 관리 아래에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대고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편의봉사소 통제를 두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1: 네.
0: 이것은 법적 보장이나 안전성 보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통제가 간이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장마당은 생존을 위해서 너도 나도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근데 간이매점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영업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1: 네.
0: 입지 선정에서부터 품목까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1: 네.
0: 시장 기능이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는 모양새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북한에도 이제 시장 경제 기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매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선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편의봉사소를 통해 간이매점을 통제하고 있는데 편의봉사소가 간이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사회가 인민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게 하시고 국가는 인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오늘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라보기 함께 해주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과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나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뉴욕타임즈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 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고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 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 약 160만 원의 소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수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도 했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0: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8.8% 증가했습니다. 한일 간 항공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염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염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0: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9917 성도님 반갑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처음 들으셨대요. 문득 잠에서 깨서 틀어놨던 집에 울려 퍼지고 있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잠잠히 방송을 듣고 있으니 북녘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방송이네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에 주님을 알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지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샵 1069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기도들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2: Yes, 북녘땅에서
1: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성경 속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얻게 되는 양식이 아닌 일을 통해 얻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듯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고 이 양식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성도의 교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로 함께 할까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연주 찬송으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북한어 성경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어서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웜브렌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주었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해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짓대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격노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나

0: 왕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연주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이제 3, 4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타시고 아이와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마주했던 인천공항, 그리고 또 예쁜 꽃들에 대한 꽃내음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리로 오셔봅니다. 김현옥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이제는 정말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가운데 우리 지금 북한 고향 땅에 있는 가족분들도, 특별히 어머님도, 또 이웃들이 있으시다면, 또 중국에서도 알고 지냈던 이웃분들도 들으시고 함께 그 은혜를,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꼭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사실 들어보고 싶어요. 3개월 차시잖아요. 예. 이제 하나원을 나오시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 차신데, 지금 신분증 있으시죠, 선생님?
0: 예, 있습니다.
1: 어떠셨어요? 신분증 딱 손바닥보다 작은 그 카드 하나를 받으셨을 때.
0: 예, 그 수많은 우리 북향민들이. 네. 솔직히 그 신분증을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회 깊었죠. 이제 중국 땅에서, 북한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기서는 뭐 솔직히 그게 큰, 정말 우리의 그 자유를 맛보게 한 그런 신분증은 아니었지만, 이 중국 땅에 와서는 10여 년을 우리가 이 신분이 없이 살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정말 이 신분증이라는 걸 딱 받아들인 순간, 정말 그 기쁨이라는 건,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 자유의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신분이 당당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예,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 신분증을 어디 한번 보여주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많은 데서 신분증을 이제 내드리고.
1: 네.
0: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그게 필요한.
1: 맞아요.
0: 거고, 예. 이제 학원을 다니려도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신분을 다 확인하시고, 그 어디 가나 지금 이제 신분증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1: 가장 처음 사용하셨을

0: 있었을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1: 이제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0: 그쵸. 졸업하시고 나오셔서 배정받는 집안에 보면은 거의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우기 위한 돈도 따로 나오고 사러 가셔야 되고 이것저것 사실 것도 다 사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살림 그렇게 채우고 사회 경험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너무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도 안 되고, 이제 언어를 하나 들어도, 문자가 와도 이게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진짜 모릅니다.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0: 휴대폰 사셨어요.
1: 휴대폰이 다 있고, 지금, 오자마자 휴대폰은 다 구입하죠. 대부분.
0: 하나원 졸업하시자마자.
1: 그렇죠.
0: 이곳저곳에서 또 문자, 북한에선 통보문이라고 하죠. 문자도 많이 받으셨어요?
1: 이제 주민등록이나 뭐 이제 관리소 같은 데서 이제 문자가 오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대화하잖아요. 이게 그 도우미 선생님이랑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발을 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0: 맞아요. 이게 정착하실 때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행정 용어들이 참 전문 용어다 보니까.
1: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저희는 정말 중국에서 그냥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남편이 벌어다 주면 먹고 진짜 그런 걸 하나도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0: 그쵸.
1: 저희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이제 마음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모든 게다 스트레스예요.
0: 근데 또 도움을 청할 때 옆에 정착 도우미 또 1대1로 같이 계시고 교회에서도 또 도움을
1: 그렇죠.
0: 요청하시면 많이도 도와주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거 정말 제 며칠간에도 아휴, 너무 중요합니다.
0: 왜냐하면 이곳에 먼저 온 우리 북향민 분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온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먼저 걸어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0: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언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매님이 양강도가 고향이시잖아요. 처음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뵀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 양강도에서 오신 분들의 사투리가
1: 당연하죠.
0: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1: 심하죠.
0: 강하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말도 엄청 빠르시고, 이 제가 사실 잘못 알아들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정말 이 순도 100%의 사투리를 경험하면, 선생님께서는 정착 3개월 차밖에도 안 되셨는데, 거의 양강도 사투리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양강도 분들은 양강도 분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저를 택하시고 정말 그 땅에서 그 가장 언어로 살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땅에서 살 때.
0: 북한 땅에서도 사투리를 잘안 쓰셨어요.
1: 아버님은 이제 황해도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또 이제 황해도에 있는 분을 꼬셔가지고 아빠가 지금 가시다라니까 아주 정말 그 언어 때문에 이제 장사 같은 거 나가면은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0: 소외감
1: 완전히
0: 느끼시고.
1: 우리 양강도는 날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박한 거죠. 힘들죠. 그렇게 제가 힘들었거든요. 언어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언어가 거쳐앉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0: 선생님, 그럼 지금 황해도 말씨가 더 크신 거예요?
1: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0: 아무래도 개성분들이 또 서울 말씨랑 가장 가깝고,
1: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성 그 저기 도끼 사건 때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무리배 집에 된 분들이 같이 있는 광산이어서 그러다 나니까 저희 언어가 아주 참 그런 데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 과정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각성

0: 만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저기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거쳐는 안 졌지만 예
1: 언어들이
0: 거기에 대해서 국어 그 국어 뭐라
1: 말하기
0: 예 말하기 그그
1: 스피치
0: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자체 연습도 하고
1: 네
0: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1: 그쵸
0: 저희 북한민들의 그 이제 예, 서울 분들과 다른 그이 언어법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잘안 돼, 안
1: 너무
0: 됐습니다.
1: 잘하세요. 지금
0: 아유,
1: 저희 지금
0: 감사합니다.
1: 대화하는데 북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어투가 많이 없으셔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오신
0: 예.
1: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선생님의 그 화법, 그 어투를 들으시고는 물음표를 가지실 법한
0: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1: 언어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시지만, 저도 그런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원을 졸업하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0: 예.
1: 말하는 법. 왜냐면은, 대화, 이 어투도 문제지만,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이제, 높낮이, 뭐 단어도 중요하지만,
0: 예.
1: 표현법이 정말 다르잖아요.
0: 맞습니다.
1: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곳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함께 뭔가 서로 같이 울고, 웃고, 뭔가를 해내가야 되는데, 다른 언어들 때문에 오는 그 간극도 저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아멘, 맞습니다. 제가 딱 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 관리소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 이제 얘기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1: 경비
0: 경비 그 이제
1: 분이랑 네.
0: 하는 분이 그럴 바그 그런 거왜 여기까지 남한에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왜 남한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물건이 조금 이렇게 루실이 돼가지고 딱 이를 물어보러 갔는데 아 저는 그래도 저 그러니까 저 딴에는 이제 한국의 어느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많은 좋은 점들만 이제 머릿속에 환상을
1: 네.
0: 가지고 왔잖아요.
1: 네.
0: 근데 딱 물건이 상실이 되니까, 이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데, 응? 막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도 이제 모든 걸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딱 박히더라고요. 너 그런 거왜 한국에 왔는가 하고,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아, 얼마나 힘든지.
1: 근데 그게 참,
0: 아, 예.
1: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0: 예.
1: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 경기도 다, 여기서도 사실 화법이 다 다르거든요? 뭔가 직설적인 것도 있고, 충청도는 돌려. 말하기도 하고 한데, 분단이 그어진 남과 북은 또 얼마나
0: 예,
1: 그러겠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거기서.
0: 그렇죠. 당연히. 아, 누가 한국에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1: 직설적으로
0: 예,
1: 물어보셨군요.
0: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는데도, 그게 진짜 내려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또 회개는 했지만, 이게 힘든 부분이라구나. 과연 우리 북향민들한테서
1: 네.
0: 저도 정말 조심하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자기만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부딪히는 건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1: 그쵸.
0: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에는 이르게 하는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1: 네.
0: 예.
1: 그렇게 오는 그 간극들, 그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0: 네.
1: 과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아, 그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거를 내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1: 네.
0: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1: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의 정착기, 딱그 3개월의 정착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일화들이 더 궁금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0: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정착 3개월 차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전에 북한에서 온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웃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 이런 교제가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물을 읽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분은 믿음이 열매 맺었다고 환호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대로 된 게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

0: 맞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볼 때의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뭐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열매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고 있나? 눈앞의 현실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환경 여건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면 내 지금 믿음이 열매 맺을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출발점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나왔다고 믿음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게 믿음의 출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저 밑줄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밖 사람들도 바라봄의 유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늘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부작용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작용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론이 학계에 보도됐죠. 그게 바로 노시보 효과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되도록 뇌가 변화된답니다.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 이론이잖아요. 저건 성경에 있는 거다. 교회 밖 학계에 보고된 이론이다. 학계에 보고된 이론인 거예요. 성경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자꾸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대상의 올무가 되려니와. 저건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리고 본인도 그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생살이 두루 섭렵하고 세상 많은 사람 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던 말이 저거예요. 솔로몬도 두려워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내가 그것에 올무가 되고 희생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유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유행 풍조 자꾸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하수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경 여건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좀 수준 높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요 말씀 직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기라손 같은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믿음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그야말로 칭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 리스트를 쫙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혼 그들을 바라본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되고 그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녹슨 인생이요, 부패한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바라봐야 내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면 인생살이도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건넜어요. 그런데 바라봄의 대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파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지라.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결과를 천양지차로 만듭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계속 보다가 비겁한 겁쟁이들이 됐고, 똑같은 골리앗 보면서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처럼 두려움을 안겨주는 환경 여건 바라보는데 초점 모으는 사람 안 봐도 뻔합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환경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모든 것 주장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자 승리자가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의 미련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뭐가 됐고, 소금 기둥이 됐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산상봉사경에 때 배워놓고도 또다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구습을 계속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북신교회 있어요. 단점만 바라보는 자는 비난하고 흉보기 바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상대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 그로 말미암은 장점, 그로 말미암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피스메이커 되잖아요. 뭘 바라보느냐가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피스메이커인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잖아요. 저건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상식리학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시 내가 그동안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라보는 것도 자신의 분량에 걸맞게끔 해야죠. 소위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제 파악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에 걸맞게, 우리 신분에 걸맞게, 뭐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제 파악은 못해가지고 계속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뒤적이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신분에 걸맞게 따라합시다. 신분에 걸맞게 바라보자.
1: 신분에
0: 이제부터 좀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0: 존재에 걸맞게 좀 살아가세요. 그래서 알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믿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지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동안 지치고 허우적거렸을 때 잘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엉뚱한 것 바라봤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깔아지고 시험이 들었을 때 잘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분모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엉뚱한 거 바라봤을 때, 아 이것을 수백 년 전에 깔뱅이 알고 고백한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려면, 의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는 믿음을 호흡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하박국 구약성경이 있는데도 바라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0: 저 말씀 가운데 밑줄 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도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묵시건 비전이건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에서 먼저 등장하는 게 바라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겁니다. 하박국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좀 잘못한 게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위로는커녕 바벨론 그 잔인 무도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이고 경고라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심판은 사라지게 되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 됐을 때 이 하박국은 아니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긴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된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틀에서 보면 하박국은 복음 전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혼란스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인 저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받는 분들은 제 혼란스러움 없는 줄 아는가 본데 저도 주님의 종이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에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이 보이게 되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한 다음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믿음 생활의 로드맵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허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심령이 갖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면서 뭔가 바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건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전이 연그러가요. 그러면 열매가 연그러가는 나무가 되려면 자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이제 열매 맺혔으니 자양분 공급 안 돼도 돼요? 감이 맺혔다고 이제 저절로 홍시가 되나요? 계속 자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도 믿음의 열매가 보여도 그것이 무르익어 가려면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답은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이 있죠. 이런저런 장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아니, 어제 보았던 걸 누가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요만큼도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비전이어요? 근데 그걸 또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룩한 근성이 있어야만 비전이 연그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본 묵시를 기록해라. 그것도 어설프게 기록하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인간들은 외모를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요. 자꾸 현실만 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바라보고 보여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드디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달려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압축시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나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 달려가는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을 때 또 한 번 또 체크해 볼래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열매 맺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8월달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 관해서 무르익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만큼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열매 맺히겠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 달려가는 믿음, 요게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성상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질 않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반드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건 마음에 기록하고 기다리면서 막 달려가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달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은 전능자이시니까 필요하면 기적까지 만들어주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저절로 자라질 않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아요. 하박국도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전인데 왜 여전히 그대로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많이 방황하고 요동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의 엑기스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포기하고 아니면 그 약속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뭔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천하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앙망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타입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저는 참고 기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영적인 임상학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검증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 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사실 직시하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충돌할 때도 내가 말씀을 붙드는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계속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기다림이 있다.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기다림은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약속 성취의 과정을 추적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 성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전에 비전의 주인공 될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비전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순종도 함께 뭐 하신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약속은 믿고 확신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최상품 믿음의 주인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안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이게 무르익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까지 감수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남이 나에게 부끄러움, 수치, 조롱, 치욕을 안겨준다고 할 때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0: 내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온갖 수치, 조롱, 모욕, 침뱉음까지 하시는 걸 예수님이 감수하셨죠. 그런 부끄러움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기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침내 영광스러운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좀 감수할 거 있으면 좀 감수하면 안 돼요. 에이 예수쟁이, 에이 뭐 또 교회 가네,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마침내 영광의 열매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숨을 쉬어야 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죽는 겁니다. 죽은 신앙인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겉은 멀쩡한데 입은 무성한데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으니까 저주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저주 안으리라고 확신해요. 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 믿음은 병들었을지라도 죽은 믿음 아니니까, 저주받을 대상 아니니까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혹 이런저런 시행착오 범할지라도 반드시 범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에도 믿음 무르익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꼭 맺고야만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무르익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광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 강릉 22도, 개성과 춘천이 21도로 보이고요. 청진이 18도, 평양과 함흥이 17도, 신의주와 강계가 16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 여수, 부산,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춘천이 26도, 청진 25도, 강계가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보그마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V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통합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새날의 밝은 태양과 함께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과 마주할 과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루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와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분주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담대히 헤쳐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걸음걸음 그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그와 달리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저주는 두려워하며 사는 삶,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내신 그 백성을 저주하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우리 앞서 가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는 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늘 어린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제발 말 좀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주하고 싶어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 보물창고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중에 참 무서운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병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땅을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긴 왔지만 가나안에서 멸하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온갖 종류의 병이 찾아와 가나안에서 어떤 사육도 감당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하겠다고,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아말렉처럼 대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34절에는 가슴 아픈 선언까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을 그 백성이 하나하나 경험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미치게 될 거라 하십니다. 모든 좋은 기회를 놓치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림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게 될 거라 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추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길고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일까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그런데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총 68절 가운데 축복 구절은 14개 구절, 저주 구절은 54개 구절, 그러니까 축복은 20.6%, 저주는 79.4% 정도의 분량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 구절이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이미 그런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4배나 많은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저주는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죠.

0: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저주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그 끔찍한 저주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라고 촉구합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입니다.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내려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죄의 저주에 매여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럴수록 죄를 멀리하도록 죄가 가져올 결과를 무섭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죄의 저주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저주를 내리셨음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죄의 저주에서 나와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라고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셨는지요. 저희 앞서가시고 저희를 위해 쉴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77장, 새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통합찬송가 377장, 새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권리와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펼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첫째, 내가 먼저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명령이지요.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내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라면 정말 듣기 힘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해요. 사람을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같은 은혜를 입은 형제에게 내가 언제까지 권리만 주장하며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태도입니다. 내가 오라. 그러니 네가 사과해야 해. 네가 갚아야 해 하며 끝까지 받아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괴로울 때가 있지요.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내 권리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 면제하라는 말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지 물질의 궁핍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6절에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라고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며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요함을 주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합니까?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로 끝까지 받아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면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둘째,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입니다. 내가 사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완악해져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너만 힘드냐? 나도 여유가 없어. 하며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아주 분명히 명령합니다.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9절을 보면 더 현실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돈을 빌려주기가 딱 싫어지잖아요. 이제 곧 7년째인데 빌려주면 못 받는 것 아니야? 하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형제의 형편보다 내 손해를 먼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그렇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말씀은 이것을 악한 눈이라고 표현해요. 10절에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고 합니다. 사실 주면서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펴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손을 움켜쥐어야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펼칠수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고 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에 언제나 부족한 사람

0: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통해 서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며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손해를 계산하며 가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마음과 손을 펴서 넉넉히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기적인 짠순이로 살다가 인색한 모습을 회개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다른 지체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니는 저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인색함이 생겼어요. 대학에 다닐 때는 화려한 캠퍼스에서 밝게 빛나는 친구들의 얼굴과 화상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을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까지 들으니 이대로는 취업도 결혼도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어두운 지하방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제게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색함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갑에 1,000원이 있으면 헌금했지만 10,000원짜리만 있으면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았어요. 적은 월급으로 빠듯이 살다 보니 십일조를 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러다 복을 받고자 억지로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돈에 집착하고 인색한 제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탐심이 종종 올라와요. 하지만 이제는 이기적인 짠순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넉넉히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물질 고난을 겪는 지체에게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십일조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권리도 사람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 손을 펼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펴시길 바라요.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펼 때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옳다 주장하며 받아야 할 것을 끝까지 받아내려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돈과 권리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먼저 면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내 권리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아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필요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넉넉히 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는 훈련도 받는 훈련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9월인데 아직도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가 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인생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흘러갑니다. 환란이 엄습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비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빛이 나듯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뜨겁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착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구청의 혼인신고 신청 창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능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후회하는 연인들이 많아 신중하라는 의미로 써붙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쓰여 있습니다. 접수 즉시라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라는 큰 결심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곧 마음이 변해 물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동유럽의 한 연인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한순간도 헤어지지 않겠다며 서로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소식이 해외 토픽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123일 만에 깨졌고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열쇠도 버린 이 연인은 헤어지기 위해 수갑을 절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허울 뿐인 착각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완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이거나 단기적 안목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흰 베스퍼스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극동방송 전속중창단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엔 광주 동구 동영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반쪽 진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0: 우리는 엽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들어갑니다.
1: 어려워요.
0: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엽과 친구들의 변론, 논쟁, 누구 말이 옳은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불평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너희들 말고 하나님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일 것이다.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욥이 친구들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먼저 가장 큰, 가장 많은 반쪽 진리를 보게 됩니다. 반쪽 진리. 진리 같은데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은 겉으로는 정말 진리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말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 있을 수 없는 거짓이죠. 자, 우리는 1장에 보면 갑자기 사탄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성경은 사탄의 기원이나 자세한 것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사탄이 뭘 하는 존재인가, 뭘 하는가, 그거를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참소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실제 합니다. 온 땅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합니다. 자, 사탄이 하는 주로 쓰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들, 탐심 혹은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유혹의 목적도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안 통하면 박해합니다. 칼로, 불로, 물로 그냥 짓밟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교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마지막 시대 보면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오고요. 옛부터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결국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 창세기 3장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이 쓱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정말 죽는다고?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너희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욥기 1장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사탄이 쓱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 9절에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재산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 둘러주시고 필요한 것 충분히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틀림없이라고 하는 말은 대면하여, 하나님 대면해서 재산 다 뺏겼는데, 2장 가면 건강 다 빼앗겼는데, 2장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의 가죽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모든 재산 소유 다 가져가셔도 건강 잃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욥 욥의 처까지도 결국 넘어뜨립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욥의 처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독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신 재산 다 잃고 건강도 다 잃고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그 고통 속에 있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소? 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와를 속인 자고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할 때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를 사용할지 무엇을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사탄의 최후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우리 하나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결국 사탄은 참소자라. 참소한다는 말은 그냥 비난 이걸 넘어서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뭐 하여튼 온갖 나쁜 말 다 해대는 게 바로 참소라는 뜻입니다. 자, 사탄은 밤낮 참소. 예외가 없어요. 믿는 자들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이기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굳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해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든 박해하든 유혹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님, 하나님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반쪽 진리, 겉으로는 진리 같지만 속은 정반대인 것. 자, 근데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도대체 그럼 뭔가? 욥의 친구들의 말. 자, 욥의 친구들의 말은 나름대로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들 나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4장 7절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자, 죄 없이 망한 자 누구냐? 결론을 말하면, 결과를 말하면 뒤집어서 네가 망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예, 인과응보 혹은 심은대로 거둔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들 어떻게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처단하신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한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게 진리, 온전한 진리.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 지옥 가, 죄 지으면 안 돼, 율법주의,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은 아닙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미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지금도 나중 것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는 율법 우리와 관계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 보내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공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와 고난 대신에 그의 아들을 대신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가는 이것이 진리, 온전한 진리입니다.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건 그거는 반쪽 진리예요. 그건 죽인 거예요. 죽이는 거고 죽은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다 거룩하게 살면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더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5절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요, 이것도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좀 더 부드러운 말이지만 네가 하나님 찾으면,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안 찾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우리가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양심을 다해 소리칩니까? 결국 욥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말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예,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은 것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성심을 다해 하지만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 어젯밤에 전도사는 전도서 9장에 보면 내 평생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냥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일 일은 장래 일은 몰라요.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게 해놓은 건데 폭우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잘 될 거다 뭐 할 거다 이거는 반쪽 진리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어떤 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명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며 건강하든 연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욥의 친구들의 이 말, 개인의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판단, 여러분 이것이 기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단면뿐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얼굴 봐요. 뒤통수 못 봐요. 또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뿐이에요. 우리는 깊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판단하는 것이 기준인 것처럼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쪽밖에 못 봐요. 그러나 정상에 서야만 앞뒤 좌우를 보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결국 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우리는 다 한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시편 139편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현상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중심,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준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변론 혹은 말을 욥 자신이 거부합니다. 만약에 그들 말이 옳다면 욥이 그래 네 말이 맑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은 너희는 거짓말쟁이라, 너희는 오히려 위로자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 차라리 너희가 잠잠한 것이 너희의 지혜다. 욥 자신이 거부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욥기 맨 마지막 42장으로 갑니다. 자,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세 사람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런대로 욥의 말은 옳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지 않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친구들의 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결국은 그거는 반쪽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욥이 깨달은 건 온전한 건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근데 중요한 건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 알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면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결국은 친구를 향해서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쥐어짜고 짓밟으면서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러지, 빨리 회개, 빨리 토해내,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라면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용하는 것이 바른 진리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만큼 믿고 순종하고 아는 만큼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한 진리는 뭔가? 자, 욥기는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해당되는 바로 첫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욥기는 다양하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부분들을 좀 다 좀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욥기는 창세기와 같습니다. 욥기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모든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 심지어 사탄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 이제 다음에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냥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하고요. 결국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고 그를 분처마다 연단시키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만물 지어놓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 이 사람을 연단하시고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정말 중요한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장의
등장합니다.

0: 욥기 16장으로 갑니다. 자, 1절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욥은 친구들과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십니까? 16장 16절 갑니다. 띄워주십시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아직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의 부끄러운 나의 대변자라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나를 참소하고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나의 증인이 거기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나의 변호자가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욥기가 위대한 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 변론 속에 결국은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내 증인이 살아계신다. 내 중보자가 있다. 너를 변호해 줄 자가 있다. 이게 욥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증인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변호해 줄 저 사람 예수 믿어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한 것 믿어요.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줄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굳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경제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9월 2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삶의 터전을 한순간 앗아가버리죠. 거친 폭우, 또 태풍, 지진, 산불, 홍수. 인간의 힘으론 도무지 막아설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었던 그 평온했던 그 일상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화면으로 접하는 그 속수무책의 장면들을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져요.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그리고 또 흙더미 위에서 그 절망감,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 동부를 덮쳤던 거대한 태풍 샌디가 쭉 지나간 다음에 그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도시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수많은 집이 침수가 됐고 사람들은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정말 각자 집안에서 고립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회복 탄력성 전문가는 거대한 재난이 가져왔던 진짜 무서움을 봤대요. 그것은 어떤 단순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피해도 아니라 야, 나 혼자 이 거대한 절망 속에 버려졌다라는 그 차원이 다른 고립감이 사람들을 더 큰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요, 그 미국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 몇 명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파트 창문 너머로 또 다른 이웃이 촛불을 하나 둘씩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집에 남아있던 물도 가져오고 또 아껴두었던 통조림도 꺼내와서 서로 먹기도 합니다. 한두 명 여기저기서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재앙이 그 터전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웃들에게 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망을 이기는 힘이 거대한 구호 장비일 수도 있지만 서로 물을 나누었던 작은 연대였다라고 그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상처 속에 아유 고립된 거 아닌가, 나의 거대한 절망 속에 혼자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라는 그 깊은 고립감과 싸우게 될 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또 우리에게 옆 사람을 붙여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침입니다. 작은 연대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복된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첫 찬양은 색소폰 연주곡으로 함께 하면 좋겠어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또 그 험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라고 서로 축복하며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관계.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또 절망의 순간일수록 서로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그들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혼자 견디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우리가 가진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흙더미 속에서도 다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응원하는 우리 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특별한 더 사랑하는 사람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특별히 네팔에 홍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팔 땅을 위한 기도가 모여지면 좋겠고, 네팔의 선교사님 잠시 후에 연결해 볼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 오늘 이 9월 2일 수요일 아침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지금 댓글창에 우리 방송미님 잘 들어오셨고, 우리 김정란 권사님, 이봉진, 윤경자, 정현옥 권사님, 또 한복춘,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님, 또 이주환님, 또 이사야 리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자,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힘있게 찬송하시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더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선교사님 얼굴도 보면서 같이 응원하며 기도하며 연대하면 좋겠어요. 이상래, 박지혜, 그리고 김명수님, 우리 전순자 권사님, 박기성님, 구남희 권사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0: 매주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또 그 역할을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피디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혜정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화요일도 뵙고 수요일도 뵙고 더 좋습니다.
1: 연속으로 뵈니까 더 좋습니다.
0: 좋아요. 네. 오늘 예정 피디님
1: 네.
0: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절망의 순간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신다.
1: 그래서 아멘, 아멘.
0: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들 또 곁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어제 터치유 더치유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0: 아멘.
1: 오늘도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0: 저는 또 우리 예정 피디님도 그렇고
1: 네.
0: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협력해 주시는 한 14분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협력자가 있어요. 실제적인 협력자. 이 14분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신다. 우리 예정 피디님도 그렇고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영은 피디님 또 우리 석주님도 그렇고 참 우리 많은 분들이 참 함께 이 아침의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는데 감사해요.
1: 저도 감사드립니다.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셔서 송 PD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화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제가 14분만 얘기하니까 또 네. 여러분이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
1: 댓글로 늘 네. 응원해 주시면
0: 14,000명이 될
1: 14,000명의 우리 조화 가족들
0: 좀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0: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 우리 이정삼님처럼 맞습니다. 피디님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과의 대화 특별히
1: 아멘,
0: 오늘
1: 아멘.
0: 저 멀리 네팔 땅을 향해 저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요. 이사야리님 박기성님 조재희님도 정말 기도해야 할 이 시간이기에 더 보면서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하면서 마음 모읍니다라고요. 곽민성님도 잘 들어오셨고 또 박기성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네팔 지금 홍수 피해를 받으면서 확인된 사망자만 천여 명 실종자는 4,400여 명을 넘긴 그 네팔의 대홍수 우리 한국의 기업도 또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많은 좀 피해를 받았죠. 지금 직원이 실종돼 있고 연락이 두절돼 있기 때문에 현재 네팔의 그 대홍수 현장에 민간 헬기 드론을 투입해서 지금 연락 두절 상태인 직원 6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인명피해는 물론 2만여 명의 학생들 지금 수업이 중단됐고요. 또 생업도 중지가 됐고 국가적 위기에 처한 그 네팔

0: 땅. 어제 이제 외교부에서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44명의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참담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고요. 이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직접 갈 순 없지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오늘 아침 함께 또 상황을 살피고 마음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네팔 현지에 이정곤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이정곤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선교사님과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제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네, 한국에서 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이 놀랐는데 우리 선교사님 또 이 첫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2: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연례 있던 홍수피해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지형이 국토의 77%가 희말과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산과 산 사이에 V자 계곡의 강이 흐르면서 강 주위에 도시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철 우기철에는 산사태와 도로 유실, 홍수 범람으로 해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도 국가 재난급 홍수 피해가 일어난 원인도 중국 티베트에서 빙하오 터지면서 엄청난 물이 V자 계곡에 따라 흐르면서 강 주변의 마을 도시가 직접적인 타격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0: 예. 사실은 이정 PD님, 우리 선교사님은 네, 당시 그 현장에 직접 계시진 않았어요.
1: 네.
0: 하지만 이 네팔에서 정말로 오래 사역하시고 또 그쪽에 교육도 시키시고 네, 하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누구보다 아프셨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 네팔에서는 얼마나 사역하셨어요?
2: 저는 네팔에 지금 한 10년 차 선교사입니다.
0: 아니 정말 마음이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현지하고는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2: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팔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제 선교사 모임인 어부회에 거기에서 연락이 하고 또 어부회에서는 저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모든 사실을 공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선교사님께서 앞서서 그 네팔 현지에서는 또 자주 이런 자연재해가 있긴 하지만 이전에도 없었던 자연재해인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뉴스로만 네네, 접하니까 이게 네, 실제로 현지 상황은 또 어떻고 또 피해 분위기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2: 저희가 네팔 대홍수 산사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번에도 기회다. 예수님의 사랑과 선교인과 도움을 실천하는 기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를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향해서 일어난 그런 그 홍수 피해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국가 재난급 홍수 피해로 일어나서 인명 재산 피해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선교사 모임인 오베 중심으로 재난 구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참 어부회라고 한대요.
1: 네.
0: 어부회.
1: 선교사님들의 모임인데.
0: 네. 그래서 이 어부회에서 나름 좀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네트워크가 돼서 이렇게 돕자 네네, 또 저렇게 돕자 하는 것 같은데 먼저는 우리 그래도 방송 가족들에게 지금 네팔에서 네네, 있었던 그 당일에 그 홍수 피해 좀 모습들 또 선교사님이 또 직접 촬영하신? 또 그런 사진들 네, 그리고 또 지금 드론으로 좀 바라본 또 그런 상황들 여러분에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짧지만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네, 한번 들어오셔서 함께 또 이 영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보면서 또 기도도 하고요. 아, 또 이런 급박한 상황,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지만 참 그 현장, 그 시간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시간.

0: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5초 뒤에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뒤에 보겠습니다. 5, 4, 3, 2, 1.
1: 라마. 오 마이 갓, 나르.
0: 홍수가
2: 네, 정말 국가적 재난입니다. 네.
0: 선교사님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 자료를

또 망연 자실하게 됐어요. 지금 선교사님 이렇게 또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현재 장면을 드론으로 네. 지금 찍었다고 합니다.

0: 이번제 영상도 한번 틀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구조 작업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한번 그 영상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영상과 사진을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0: 구조 현장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서 뻘로 지금 네. 진흙 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0: 뜻의 동그라미
1: 어. 지금 동굴 안에 진흙벌이 저렇게 깊다 저렇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구조할 수가 없는
2: 상황이에요.
1: 또 그런 상황들 맞습니다. 지금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좁은 틈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흙이 굳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구출되는 장면인데요. 그냥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PD님,
2: 네.
1: 저희가 뭐 짧은 영상인데요. 아마 또 방송 가족들은 뭐 언론 보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아,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리 선교사님 지금도 계속해서 또 구호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 좀 들려오는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 가장 시급하게 좀 지금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들려주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3: 일차적으로 그 어부에서는 이런 국가적 재난 그 홍수 상태를 맞이해서

0: 1차적으로 긴급 구호헌금을 보증을 모금을 해서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직접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생활용품 그리고 친구료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기를 했는데 피해 지역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가 파괴되었고
1: 예.
0: 또 그리고 많은 교량이 유실되어서 피해 현장은 답사하지 못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1: 그렇죠.
0: 행수 그다음에 양식 친구들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현재 피해자가 도달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네팔거리 어부에서는 네팔 홍수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한국계와 선교단체 분을 공문을 어부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후원 청구도 어부의 이름으로 지금 이루어 하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후원계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그 얼마나 많은 네팔 교회가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이런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가 피해뿐만 아니라 복구 작업이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수색 작업과 함께 일상이 또 얼른 회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가장 강력한 위로와 도움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실제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선교사님.
0: 네, 첫째로 여기에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종자들 속히 구조가 될 수 있도록
1: 그렇죠.
0: 그럼 인명피해와 그 생활 근간에 묻어지 않는데 거기에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한국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 네팔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면서 구원금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선교사님 지금 네팔이요 그동안에 네네. 가장 정말 부흥을 경험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가 가장 많이 개척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네팔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0: 네네. 10년 전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 믿고 그 믿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폭발적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한 것이 이 네팔입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척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체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1: 예. 참 그런 또 영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또 이 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또 그 고난 속에서도 꽃이 되고 별이 되는 그 모습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또 연결을 했는데 얼른 정말 그 이번에 그 홍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눈으로 봐도 피해가 엄청난 피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생존자가 나오고 그 속에서 또 실종자가 찾아지고 그 속에서 작은 연대가 이루어져서 정말 희망의 씨앗이 싹틀 수 있게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선교사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을 또 대표해서 이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좀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괜찮겠습니까?
0: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1: 네,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가 재난급 홍수 피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0: 생활 기반이 되는 집과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희생된 모든 분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처럼 연약함과 무력함과 절망감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삶의 목적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저 한나라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예수 안 생명들이 아버지 안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이 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들에게 죽음에 있는 연약함과 절망감과 불력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있어서 예수를 통해서 삶의 참된 가치와 예수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일상의 빛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땅에 넷발의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가해서 이제 아버지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땅이 뿔리 잡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다여줘서 힘있게 이 생명을 전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여겨주옵소서. 구원은 죽은 생명들이 빛주어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며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새로워지게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아버지 국가 대한민국 공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망과 아버지 동료들과 한숨으로부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번 대회 우리 한국계 의와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격려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대해서 목포 기독교 방송도 해서 이처럼 넷발 아버지 이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신 감사합니다. 더욱 넷발 아버지 목포 기독교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아멘. 아, 오늘 이 귀한 기도 참 우리 선교사님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네팔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 가운데 또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요. 그게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귀한 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팔 땅을
0: 위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2: 네.
0: 우리 동역자 한 분이 실수 목사님이 지금 21일차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 예.
0: 그래서 오늘이 18일째인데 정말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구나. 목사님 동자 이름은 신순 목사님이십니다.
2: 하여튼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중보기도도
1: 네.
2: 부탁하시고 좋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0: 감사합니다.
2: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나눈 이 마음들 제가 또 간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일하실 텐데 애써주시고요.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정근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실 뭐 선교사님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우리 네팔 땅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 PD님.
1: 네.
2: 오늘요,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같이 정말 기도하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네팔 응원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그 어부에 대한 그 자료는 이 댓글창에 프로그램
1: 네.
2: 끝나고 댓글창에 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7시 45분 46분인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 네.
2: 피디님 오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1: 네, 우리 김규섭님께서요 가족을 잃고 또 살

0: 하나님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 덧입혀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 마음으로 네팔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꼭 빨리 발견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또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나눴잖아요. 자연재해가 우리의 환경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흙더미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싹을 틔우시고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예, 그것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아멘. 서로의 손을 잡는 우리의 사랑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마지막 영상 찬양은요,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셔서 이 찬양 나누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0: 문예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형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재밌는 건 이 전신갑주에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 성령의 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감싸는 투구, 호심경, 방패, 신발은 전부 방어용이죠. 영적 전쟁은 내가 상대를 공격해서 부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평안과 구원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뺏기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수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업무와 관계 가운데 감정의 공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완벽한 방어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 꽉 졸라매고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멋지게 지켜내길 소망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전신갑주라는 찬양이었고요. 김단비가 불렀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전쟁 영화를 보면요. 잘 알지 못하고 나서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방어용 무기인데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바라보며 주신 평안과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유일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잘 지켜내는 그런 멋진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백인자 권사님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아멘 아멘. 송남종 집사님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소서라고 한 줄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0183번님 출근길 만나 말씀으로 채워갑니다. 3567번님 이번 한 주가 특세 기간이시래요. 완주를 위해 달려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새일의 택세 완주 꼭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이 아침 은혜가 충만한 아침이실 것 같습니다. 문자 뒷번호 1100번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던 찬양이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띄워드렸었는데 은혜 받으셨다고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1237번님 9월도 갓모닝으로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만나로 충전해서 하루 승리하렵니다. 9105번님 결실의 계절 9월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최소화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갓모닝 가족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때 9월에 여러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계획을 가장 우선으로 짜고 싶다라는 묵상 함께 했었는데요. 그래요. 9월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우리 갓모닝 식구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님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9105번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6306번님, 오늘도 모두 모두 주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

사랑하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샵 0153번으로 소중한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 함께합니다.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위기는 갑자기 닥치잖아요. 이번에 네팔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게 그렇게 녹아내려서 한꺼번에 밀어닥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AI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원래 AI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걸 당겨버린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많아져요? 불안과 염려가 많아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내일을 우리말로는 알아듣기 좀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일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에 끌어와가지고 오늘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한 것은 염려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한정 속에서만 허락된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지의 시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철저히 세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충실히 살지 않으면 현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매여 사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라는 시간을 계속 거기서 멈추어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과거를 떠나보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증오심, 뭐 그냥 그 고통하며 사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의 태도는 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자폐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시간의 방향은 과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 현재보다 더 현실이 되어 있는 삶.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속 너무 그걸 크게 보니까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길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기도 전에 사고당할 걸 생각하고, 사람을 사귀기도 전에 배반당할 걸 상상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결혼을 못, 아직 시험도 치기도 전에 면접도 보기 전에 낙방할 꿈을 꾸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삶이 오그라들어 있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역시 오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총이에요, 은총. 오늘 살아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호흡하고 있다는 거, 이건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시간은 어제 하루와 달라요. 우리는 늘 비슷비슷한 일상의 반복으로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역대기 이런 걸 크로니컬, 그러니까 시간,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오늘을 귀중하게 살아가는데, 그 일상을, 평범한 일상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카이로스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신적 개입, 하나님의 개입. 매일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어제와 달라.

똑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강물에 내가 발을 담궈도 그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않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와 지나간 24시, 오늘 맞이한 24시는 달라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네, 수요일 갓모닝 오늘 3부매 시즌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는데요. 3부 메시지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입니다. 아직은 덥지만 그래도 9월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합니다. 이제는 활동하기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숫자 하나만 바뀌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9월에는 우리 모두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미루어두었던 신앙과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올해 결실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유난히 짧아지는 가을의 계절을 잘 살아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의 기가 막힌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것은 이제 축약판 내지는 다른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들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과 또 오해 때문에 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념들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개념들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에 대해서 나누시거든요. 자, 그럼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단 주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가난, 굶주림, 슬픔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복에 가깝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근데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주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는 것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복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것이 영혼의 가치와 또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와 연결될 때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해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뭔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삶에서 실현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 복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난한으로 번역된 헬라의 원의 의미는 일정 부분이 부족한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가난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따라 나온 말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들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절대 가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 자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 의존성이 곧 복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치명적인 속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머물지도 않아요. 뒤에 나와 있는 부자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는 개념은 통장 잔고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통장 잔고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부자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르치셨고요. 19장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난한 자와 이 어린아이가 동급이에요. 계속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들이 순수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은 사랑스럽죠.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 오다가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막 너무 이뻐가지고 또 한참 거기 하다가 올라왔는데 그냥 아이들은 이뻐요. 우리 안에 제가 어린아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끔씩 뒤를 돌아봐요. 이유는 엄마가 어딘지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가 눈에 확인되면 계속 놀아요. 근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순간 그 아이는 하늘이 무너져요. 그렇게 열심히 놀아놓고 갑자기 엄마 울어요. 왜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죽은 거야. 엄마가 안 보여.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고 울어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난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의 누림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실 굶주림의 고통이라는 건 참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죠. 이제 배고픔 자체도 고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참 어렵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주린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 주린 자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일시적인 주림이 아니에요. 똑같이 항상 줄이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계속 배고플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줄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갈증을, 영적 갈급함을, 영적인 그 줄임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갈급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그래서 그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배고픔을 느끼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살 나봤죠? 밥맛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배가 고프다. 이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갈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말씀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채움이 없은 지 오래됐는데 전혀 갈증도 없고 전혀 굶주림도 없고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자고 있든지.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 없이, 말씀을 묵상 없이 한 달째 금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찔려서 아멘도 안 해?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증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갈증을 있는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채우시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한번 아모스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죠. 아모스 8장입니다. 11절 보죠. 성경 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 기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기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져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이 객관적 사실로 있는 것과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느껴질 때 그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구하는 자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채움에 대한 경험이 그리고 그 누림이 우리 안에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영적 갈증이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갈증을 그분으로 채우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재를 말하죠.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에 다른 것으로 돈이 됐든 뭐가 취미가 됐든 뭘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만족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갈증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꺼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의 갈증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가볼까요? 시편 59편 먼저 가죠. 9절입니다. 좀 더 넘어가서 시편 62편 가보세요. 아주 유명한 시죠?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다윗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늘 만족해 하셨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으로 또 영적인 믿음의 귀한 선배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이렇게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갈증들을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에 그 따뜻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살아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짐을 바라고 바라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굶주린 자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건강한 영적 굶주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는 자입니다. 역시 이것도 통곡을 말하는데 잠시 하는 통곡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통곡, 늘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계속 슬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스스로 약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2주 전인가요? 그 레위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에서 그가 레위인이었던 것 때문에 또 잔치하는 그곳에 많은 레위인들과 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때 나눴던 말씀인데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의 의미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죠.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사실은 건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정말 의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 금방 나을 병인데 그걸 무시했다가 병을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라고 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이게 사실 그래도 도끼는 객끼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냐?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애통함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난 은혜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께 늘 애통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게도 그렇게 늘 겸손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일수록 죄의 유혹을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줄 알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내가 죄보단 나.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돼라는 사람은 이건 사단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대 죄의 유혹을 이길 만큼 의지가 강하지 못해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언제든지 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제 대신 화가 날. 그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던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죄 아래 머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영벌의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말씀의 채워짐도 없고, 또 지금 웃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차이, 단순히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 때로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보면 요셉의 삶이 거기에 이제 형통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요셉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나 복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막 그렇게 때때옷 좋은 색동옷 입었는데 그옷다 찢기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 종으로 살려고 열심히 정말 애썼는데 그 여시 같은 것이 꼬시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근데 그런 현상들 누가 봐도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형통한다고 따라다녀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요셉이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20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가 워낙 죄악으로 가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좀 복과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그 당장의 손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저주인데, 하나님의 큰 의미를 생각하면 영적인 가치와 또 뒤에서 나누겠지만 영혼의 나라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대한 바른 개념과 또 그것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들어가죠. 이번엔 그냥 복을 넘어서 막 기뻐 뛰놀라고 그래요. 자, 22절, 23절 보세요.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버림받고. 어떻게, 미움받고,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 이게 복이에요? 복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복이라고 그럴까? 근데 복이라고 하시지 않으면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왜 미움받고 왜 버림받고 왜 욕먹냐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됨 때문에 당하는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성도로 살아내기 위해 당하는 그런 욕먹음과 미움받음, 그것이 상으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도로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왕따는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은 따로 노는 거거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자, 성도로 산다는 건,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외면하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어봤어야 돼요. 너는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오랜만에 막 오랜 진짜 친한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요일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잠깐만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야.
너는

0: 넌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오지게 믿냐? 남들 다 놀고 다니더만. 아, 그래도 안 돼.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러면 점심시키다 떼놓고 가야 된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동안 안 들었던 분들 회개하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 한 번도 나는 욕먹은 적이 없어. 하, 어느 모임에 가든지 칭찬받아. 그게 지금 26절에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으면 화가 있도다.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그들과 구별된 걸 적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들이 죄질 때 같이 죄짓고, 그들에게 뭐 분위기 상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미움받을 이유가 없죠.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욕먹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아멘 하나하나 봐봐요. 기꺼이 욕먹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왕따 갔다 하는 거 까이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미움받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계속해 걸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게 임할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 예비되지 않다면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을 계속해서 견뎌낼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겠지만 이게 한계가 넘어서면 타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고 표대를 하늘에 두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자, 우리 너무 잘할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4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1: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할렐루야. 표대를 하늘에 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올곧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미움받고 욕먹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로 가십시다. 뒤로 좀 더 가셔서. 이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디모데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의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1: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0: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거죠. 분명히 그날에 즉 하늘에 입성할 때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의의 면류관이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똑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왕따 당하든 미움 당하든 욕 먹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할 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뻐 뛰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하고 연결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뭐야 이 분위기는? 시험 되게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시험 대부분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결과가 뻔하거든. 근데 제 친구 중에 재수 없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시험날만 오기로 손꼽아 기다려. 왜냐면 걔는 끝나면 전국 1등 아니야, 전교 1등 아니야, 2등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왜 주르르 몰려가잖아요. 야, 1번에 다 뭐야? 그때 응, 1번에 2번 하는 놈이야. 재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왜 재수가 없냐면 놀 때 나하고 똑같이 놀아. 분명히 나하고 똑같이 놀아. 운동도 똑같이 하고 점심에 미리 까먹고 점심에 나가서 운동하고 나하고 똑같이 놀아. 그런데 성적은 늘 달라. 하여튼 재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난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그렇다고 뭐 막 바닥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늘 이제 뭐 이렇게 칭찬보다는 이제 잘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막 그날은 회식하는 날이야. 엄마 나 이번에 전교 2등 했어. 다음엔 1등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0: 시험이 즐거운 사람. 인생이 편해. 여러분 당하는 시험이 즐겁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하늘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야기 옆으로 갔는데,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 자신의 어떤 권위 아래 두기 위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했었잖아요.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 좋다고 해도 그냥 사단의 놀이개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단 줬다 뺐다 올렸다 높였다 그러면서 막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근데 사단의 그 까불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까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하지도 않고 없다고 막 코가 쭉 빠져 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영혼의 가치와 또 영원한 나라와 연결될 때 참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복과 저주를 다루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누림도 불가능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가난함과 또 영적인 갈증과 내가 죄로 인해 죄 언제든 죄 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내통해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참된 복이 여러분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오늘의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게 버림받고 때론 욕먹고 미움받고 하는 그 일들이 영원한 상과 연결됨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 뛰놀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살아있는 믿음의 전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가치를 붙들 때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싸움들을 같이 싸워내는 오늘 우리의 그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사진을 찍을 때 요즘은 보정 기술이 참 좋습니다. 잡티도 지워주고 주름도 살짝 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얼굴형까지 슬쩍 바꿔주죠. 그러다 가끔은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보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죄의 깊은 사악함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역설적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이지만 동시에 죄가 얼마나